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During Gender Equality Week from September 1st through the 7th, a wide variety of events took place to explore how we can continue fostering a community where equal opportunity and participation are guaranteed regardless of gender. In Busan, the 2026 Gender Equality Week commemoration ceremony was held, featuring the presentation of the 28th Busan Women's Award to honor an individual who has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women's rights, the realization of a gender-equal society, and regional community development. So today, we are joined by the recipient of the 28th Busan Women's Award, Ms. Yoo Soon-hee,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Women's News, Busan Yeoseong Shinmun. And since leading the founding of the paper back in 1999, she has been recognized for her dedicated efforts over the past 27 years in amplifying the voices of local women, expanding women's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discovering female talent, and spotlighting grassroots women activist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제28회 부산 여성상 수상자 유순희 부산 여성신문 회장과 함께합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부산 여성들의 삶과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양성평등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게 됐는데요.
0: 네.
1: 저는 부산 여성신문 회장 유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So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First of all, I want to congratulate you. You were awarded the 28th Busan Women's Award. How do you feel about receiving this award? And what does this honor mean to you? 네, 먼저 28회 부산 여성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 네.
0: 이 수상 소감과 함께 이 상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다시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요. 지난 한 3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부산 지역의 여성 단체와 함께 여성들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면서 여성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요. 저 역시 함께 성장해왔던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부산 여성상은 1999년에 제정되어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정되었는데
0: 네.
1: 부산 여성계에서는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한 총 4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부산 여성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부산시의 대표적인 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 실천한 그런 여성들을 중심으로 수상을 해오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 서류와 뭐 현장 실사 이런 것까지 거치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 기준도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0: 네.
1: 그만큼 이제 권위 있는 상인 만큼 대가 없이 여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활동해온 시간들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 있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시 네. 한번 축하드립니다. So she expresses sincere joy and gratitude for receiving such an honorable award. Having spent nearly 30 years alongside Busan's women's organizations, advancing women's growth and shaping their history, she feels deeply touched that these years of growing together are being recognized. Since its establishment back in 1999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women's social participation, the Busan Women's Award has become the most prestigious honor in Busan's women community, with 40 recipients to date, and presented annually during Gender Equality Week from September 1st to 7th. It recognizes women leaders who have made a positive impact through community service and grassroots action, serving as role models for women across Busan. Given the award's rigorous selection process, including document reviews and on-site evaluations, she says the recognition brings immense fulfillment and joy, making her feel that her years of dedication to advancing women's progress have been really recognized.
1: Mm.
0: Now, this award surely recognizes a wide range of achievements spanning your 27 years of dedication. So looking back on your own journey, which specific efforts and initiatives do you feel played the key role in leading to this prestigious honor? 이번 수상에는 지난 27년 동안 이어온 여러 활동이 함께 평가됐을 텐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떤 활동과 노력이 이번 부산 여성상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1: 우리 여성신문의 창간 정신이 하나 되는 여성, 하면 되는 여성, 창조하는 여성인데요.
0: 네.
1: 이것은 지역 여성들의 합과 단결, 연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운 기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표 아래 그 지역 현안과 여성 현안에 대해서 지역의 모든 여성 단체가 연대해서 함께 조직화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여성의 힘을 키우는 데 일조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여성 이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오면서 주요 아젠다를 또 설정을 하고 여성 운동의 방향을 이끌어내서 결과적으로 여성 정책의 도입이라든가 실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알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해온 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인정받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여성 정치 아카데미 같은 것을 개설해서 여성 인재를 좀 양성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인정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she notes that the founding motto of the Busan Women's News is United Women, Capable Women, and Creative Women served as a guiding banner to foster harmony, unity, and solidarity among local women. Now, under this mission, the paper helped organize and unite the all local women's groups to speak with one collective voice on regional and women's issues, empowering women and setting timely agendas that guided the direction of the local women's movement, ultimately exerting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roduction and, of course, the work of women-focused policies. Above all, she takes deep personal pride in their work discovering new figures, introducing them to the public, and nurturing female talent. In particular, she attributes the positive evaluation behind the award to her contributions toward expanding women's participation in institutional politics, which was driven by unearthing agendas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and operating the Women's Political Academy as well. Well, when you led the way towards the founding of the Busan Women's News back in 1999, you began in earnest the work of bringing local women's voices to the world. So what would you say has changed the most compared to back then, and where do you feel change is still desperately needed?
2: 1999년 부산 여성신문 창간을 주도하면서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아직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1: 네. 여성신문을 창간할 당시인 1999년만 하더라도 네. 아직 우리 사회가 봉건적 사상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여성신문이 창간할 때 내세운 슬로건이 여성이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게 모토였습니다.
0: 네.
1: 많은 여성들이 안방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고 이런 여성들을 사회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활동을 진작하고자 했는 게 그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런 잠재력을 일깨우지 못하고 여성들이 그냥 안방에서만 머무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0: 네.
1: 비단 직업적인 활동 외에도 사회 각종 영역에서 주체적인 세력으로 활동하기를 권장하고자 이제 그 정신을 담았고요.
0: 네.
1: 그런데 90년대만 해도 우리 사회가 사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또는 뭐 여성도 명태처럼 두들겨 패야 정신을 차린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통할 때였는데 사실 운전하는 여성들만 봐도 그때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었죠.
0: 네.
1: 그래서 소뚜껑 운전하지 뭐하러 이렇게 나와서 길을 막히게 하느냐. 막 이런 인식들이 많았고 여성들을 멸시하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우리 변화된 걸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에 이제 여성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여성 정책이나 여성 인권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많은 변화 발전은 있었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남성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겨우 그냥 맞배기식으로 여성들을 이제 배려해 주는 정도에 불과한데 남성 중심적인 정치 구조가 변화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성 권한 척도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결정의 자리엔 더 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So she recalls back in 1999, society had not yet fully escaped deeply rooted thinking, right, patriarchal thinking, when the paper was founded under the slogan, when women change, the world transforms, and many women were still confined to homes and hesitant to participate in society. She wanted to encourage them to step into the world, discover their potential, and become active and independent forces across diverse fields, of course. And in the 1990s here in Korea, discriminatory sayings and attitudes toward women remained widespread, even mocking women for driving. And while policies and legal reforms and advances in women's rights have brought remarkable change, she regrets that women remain underrepresented in political decision-making. She points to Korea's male-dominated political structure as a key reason the country's level of female empowerment remains the lower middle tier among OECD nations.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the recipient of the 28th Busan Women's Award, Ms. Yoo Soon-hee,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Women's News. Now, you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xpanding female representation, as you mentioned. So what made you view women's involvement in politics as such a vital mission?
2: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 확대를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화하고 법제화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야 절반의 국민인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2: 네.
1: 여성계 각종 현안과 뭐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해서 여성 자신만큼이나 잘 알거나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성차별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 것이고요.
2: 네.
1: 실제 여성의 섬세함과 그 포용력, 화합과 연대의 정신은 남성보다 좀 강합니다.
2: 네.
1: 그리고 세상을 보다 평화롭고 평등하게 이끌 수 있는 주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네. 삶과 가까운 정책일수록 네. 다양한 경험이 또 네.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0: 네. So she points out that both i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the legislature is parliament, and for the voices of women who make up half the population to truly be reflected in policy, women must actively take par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here real life policies are drafted and enacted, because no one understands or feels the pressing needs of women's and also family issues as deeply as women themselves. She stresses that women must enter politics directly to reform gender discriminatory practices. She believes that women possess greater delicacy, inclusivity, and a spirit of harmony and solidarity, making them the true agents capable of building a more peaceful and equal world. And in 2010, you established what's called the Park Cha-jung Women's Activist Award to discover and spotlight women working across our local communities. So what made you feel that searching out and documenting the stories of these women who have worked steadfastly in the region was so, so important?
2: 2010년엔 박차정 여성 운동가상을 제정해서 지역에서 활동해온 여성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일도 하셨는데요.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이 여성 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1: 네, 역사적으로도 많은 애국자 가운데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자 역시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적 관점에서 역사가 기록되다 보니 여성들은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2: 네.
1: 근데 근현대 역사를 돌아봐도 많은 여성 선각자들이 구국운동을 했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많은데 이들을 기록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발굴하여 기림으로써 후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었고요. 또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중에서도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처럼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는 여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의 노고를 또 기리고 격려하고 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후배 세대들에게 기감으로 삼고자 제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2: 네, 이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일도 변화의 네. 중요한 시작이죠.
1: 네, 네.
0: Absolutely. So throughout the history
2: countless patriots were women. Yet because those who documented history were predominantly men, events were recorded through a male lens and leaving women perpetually marginalized. And looking back at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numerous pioneering women led national salvation movements and exerted a positive influence on society. She wanted to record their stories and just show unsung figures to honor them, ensuring their legacy would inspire future generations. Noting that many women living today have worked just as devotedly for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or for women's advancement as independent activists once did, she emphasizes her desire to make their dedication and contributions known so they may serve as role models for others as well. Now, starting from the media and branching out into civil society, the women's movement,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you have engaged across so many diverse fields. So what guiding principle or core philosophy have you just held on to?
3: 언론에서 시작해서 시민사회와 여성운동, 정치와 행정 등 정말 여러 영역에서 활동해 오셨는데요.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지켜온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평소에도 공의롭고 명분 있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저희 소신이고 또 활동의 원칙입니다.
3: 네.
1: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고요. 10여 년 전에 제가 이순신 정신을 배우고 접하고부터는 이순신 장군이 평생 일관되게 실천해온 4대 정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이라는 4대 정신과 가치가 있거든요.
3: 네.
1: 이러한 4대 정신을 생활 속에서 좀 적용시키고 실천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애민 애족의 정신이라든가 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정성스러운가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한가 그리고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돌파구를 찾고 도전 정신까지 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체크리스트화하고 있는 정신이 있는데
3: 네.
1: 이런 것들이 저의 이제 실천 가치이기도 합니다.
2: 그렇군요. 네. I love how she phrased it. So she shares that her guiding principle has always been never hesitate when a cause is righteous and just. A belief that shapes every decision she makes, she shared. And since studying the spirit of Admiral Isunshin about a decade ago, she has sought to apply his values of love, sincerity, justice, and self-reliance throughout her work. These values serve as a personal checklist before taking action. Whether she acts with love for the people and nation, approaches her work with genuine devotion, remains just and fair, and has a determination to overcome challenges independently rather than relying on others. Well, listeners, if you a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s. Yoo Soon here in the studio. She is the recipient of the 28th Busan Women's Award. And for Busan to become a city where both women and men can fully realize their potential and grow together, what changes and efforts do you feel our societies must make moving forward? 우리 부산이 누구나 잘

0: 결정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런 점에서 이제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지금보다 더 향상되어야 하고요. 모든 선출직의 여성의 참여 부분에서도 제도적으로 이제 뭐 프랑스처럼 50대 50으로 절반의 비율을 여성을 참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을 말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실천과 실행은 아직 더딘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성들이 우리가 여자니까 또 남자니까 이래야 된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좀 버리고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네. 기회와 또 권한이 함께 보장될 때 실질적인 네. 양성평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So she stresses that equal participation and roles must be established across the institutional sector, civic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alike, highlighting equal female represent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 that regard, she notes that the proportion of women in high-ranking positions must increase beyond current levels. She also calls for institutionalizing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n explicit 50-50 mandate for all elected offices to realize a truly gender-equal society, pointing out that while our society readily acknowledges gender equality in word, action and implementation remain sluggish. She continues and concludes by urging women themselves to cast aside notions of because I am a woman or because I'm a man, right? And instead, take ownership to judge and act as independent, proactive leaders in all things. Well, just as shifts in institutions and policies matter, the perspectives and attitudes we hold toward one another in everyday life seems, you know, equally vital. So to build a society where women and men truly respect each other and thrive side by side, what kind of mindset or attitude do we need to cultivate?
1: 이 제도나 정책의 변화만큼 우리 일상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식이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0: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 네.
0: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우리 스스로 던져버리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 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겠죠. 또 다행히 요즘은 다행히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많이 정착되었고
1: 그쵸.
0: 또 가사와 육아 같은 것도 부부 공동의 몫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여성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과 사회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속해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서로의 역할을 정해놓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네. 문화가 정말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2: So she emphasizes the need for us to cast off our own preconceived notions and biases regarding women and men, focusing instead on a shared commitment to mutual coexistence and collective progress. At the same time, she stresses that both sides must show care and respect around matters arising from biological differences,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burdens borne solely by women, and consequences tied to them. On an encouraging note, she observes that paternity leave for men has gained widespread traction and that domestic duties and childcare are becoming firmly established as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couples. And in light of this, she adds that incentives for female-friendly and family-friendly businesse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should continue to expand.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오늘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양성이 조화롭고 평등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고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도시, 글로벌 평등 도시 부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이 모두에게 더 공정한 도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2: So she shares that it was just a pleasure connecting with our listeners today. Looking ahead, she expresses her heartfelt hope that our society will cultivate greater gender harmony and firmly establish a culture of equality, wishing for Busan to grow into a joyful city and be by the entire world, a truly global gender-equal cit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Yoo Soon-hee. She's the recipient of the 28th Busan

0: Women's Award.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유순희 제28회 부산 여성상 수상자, 부산 여성신문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And we have Kevin Yim saying, great interview. Thank you both, the guests and the staff, of course, and staff. It has been pleasure watching and just learned a lot from this show as well. Well,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We're going to jump into our first song break of the day. This is 윤건 with 가을에 만나.

0: And it is time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Yuri is joining us from Hyogo.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효고의 김유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일본 현지 김유리 통신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our correspondent Kim Yuri joining us. Now, here's our first news. Japanese government bond yields have reached their highest level in 30 years, raising concerns across global financial markets. So what is driving this development?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일본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장을 일고 있다고요?
1: 네, 로이터통신이 지난 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2024년 9월만 해도 0.8% 수준이었던 금리가 불과 2년 사이에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같은 기간 미국 국채 금리 상승폭은 1%포인트에 그쳐 미일간 금리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0: I see. So Reuters reported on the 2nd that Japan's 10-year government bond yield rose above 3% for the first time since 1990.

0: 1996. The yield was around 0.8% in September 2024, meaning that it has more than tripled in roughly 2 years. Over the same period, U.S. Treasury yields rose by about 1 percentage point, narrowing the gap between U.S. and Japanese interest rates. And why does a rise in Japanese bond yields matter for the global bond market? 일본 국제금리 상승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네, 일본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자 전 세계 채권 시장의 큰 손인데요. 자국 금리가 오르면서 해외 채권을 팔고 자금을 본국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순 매도 규모가 3조 엔을 넘어섰고 시드니, 런던, 싱가포르의 채권 딜러들도 일본의 수요 둔화를 이미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0: 그렇군요. So Japan is the largest foreign holder of U.S. Treasuries and major investor in global bond markets. And as returns on Japanese bonds rise, Japanese investors have a greater incentive to sell overseas bonds and bring funds back home. Net sales of foreign bonds by Japanese investors have exceeded 3 trillion yen so far this year, and bond dealers in major financial centers are already reporting weaker demand from Japan. So then what could this mean in the months ahead.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1: 네,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해외 포지션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흐름 자체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JP모건 자산운용 조사에서 국내 채권 보유를 늘리겠다는 일본 법인 연금의 응답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일본 정부연금 투자펀드의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글로벌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0: 네, 세계 채권 시장도 이제 일본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So analysts say Japan's overseas investments built up over decades will not be reversed overnight. However, the direction of investment is beginning to shift. More Japanese corporate pension funds are considering increasing their domestic bond holdings, while Japan's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may also adjust its portfolio. Those moves could have wider implications for global bond markets. Well, let's jump into our next news for today. Japan is seeing a sharp rise in investment among younger people, supported by tax-free investment accounts and a stronger stock market. So what is behind the trend?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일본 청년층 사이에서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비과세 투자 제도인 니사의 확산과 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 붐이 일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니사 매수 누계 금액은 71조 엔으로 2023년의 두 배로 늘었고 20대 26%, 30대 38%가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성공으로 일찍 직장을 떠나는 이른바 파이어족도 늘고 있는데요. 치바현의 한 30대 부부는 주식으로 5천만 원, 우리 돈으로 약 4억 7천만 원을 모은 뒤 대기업을 그만두고 취미생활과 육아를 즐기는 삶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0: I see. Very interesting. So as reported by the Yomiuri News on the 4th, as the expansion of NISA, a tax-free investment system interlocked with rising stock prices, an investment boom is blowing centered around youth. As of the end of 2025, cumulative NISA purchase amounts reached 71 trillion yen, doubling from 2023, with 26% of those in their 20s and 38% of those in their 30s already holding accounts. The so-called FIRE movement, retiring early due to investment success, is also growing. A couple in their 30s in Chiba Prefecture gathered 50 million yen, about 470 million Korean won, through stocks and chose a life quitting major corporations to enjoy hobbies and child-rearing as well. Well, the investment boom is also raising concerns. So what are the risks? 예, 하지만 투자 열풍이 과열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어떤 문제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도쿄의 한 32세 직장인은 월 40만 엔을 투자에 쏟아부으면서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생활비를 5만 엔 미만, 우리 돈으로 약 47만 원으로 줄이는 이른바 니사 빈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출신 전문가는 최근 수년간 주가 상승으로 성공 체험만 한 이들이 많지만 투자는 늘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SNS를 통한 투자 사기 피해도 급증해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약 798억 원

0: your Ring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0: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3:00

0: Your B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드디어 정상에 닿았네. 아, 역시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게 맞네. 공기가 완전 다르다.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3: Finally. Oh, this must be the top of High High Mountain. Oh, what a great view. Oh, hello.
2: Hi. 아, 빨리 저 벤치 가서 쉬어야겠다.
3: Oh, I should find a place to sit down and rest for a while. Oh, there's a bench over there. I'll sit down and rest for a while.
2: 변하다. 힘든 등산 뒤에 이렇게 앉아 쉬면서 가지고 온 커피를. 어? 여기서 또 만나네. Hi.
3: Oh, hello again. It really is a beautiful mountain, right? I'm sorry, but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My wife will be here soon.
2: 스쿠트? 아, 부인이 스쿠터를 타고 온다는 건가? 이 높은 데를. 우와, 진짜 대단하네. Good. Your wife, good.
3: My wife? Oh, yes. But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My wife will bring my dog, too.
2: 대박. 강아지도 스쿠터를 타고 온다고. 이거 그 세상만사의 이런 일이 제보해야겠다. 와우, dog wonderful.
3: My dog? Yeah. Anyway,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2: 아, over 하지 마라 이거네.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와우,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그 신기한 스쿠터 강아지 볼 수 있겠지.
3: Oh, okay, that's right. Please scoot over just a bit.
2: Okay. I will be here.
3: That's okay. If you'd rather not scoot over, that's fine. I'll sit somewhere else.
2: Okay. Over 안 하고 기다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워볼 표현,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요? 영어로 뭐라고요?
3: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2: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3: Scoot는 빠르게 움직이다라는 뜻인데요. Over와 함께 쓰이면 옆으로 살짝 움직이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Scoot over는 엉덩이를 살짝 옆으로 밀어서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자리를 살짝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앉을 공간을 만들어줄 때 주로 쓰입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요?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3: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fo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Hello, I'm Stereotype of Busan이라는 양식당을 운영 중인 임진미입니다. 저희 가게는 전포동에 위치한 양식당이고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함께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2017년도 10월에 시작했고요. 이제 내년 되면 10년 차에 접어듭니다. 저희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가 고정관념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창업했을 당시에는 이제 양식당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전포동에 많이 없었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돈이면 국밥 먹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좀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밥이랑 비교를 당하지 않을 만큼의 맛을 내서 좀 차려보자 하는 의미로 부산의 고정관념을 깨고자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3: 가게 하루는 보통 어떻게 시작되나요?
2: 일단 매일매일 똑같이 육수랑 소스를 직접 만들고 있고요. 이제 손님들을 받다 보면 하루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 부산에서 창업하고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2: 아무래도 울산에서 제가 태어나서 놀러도 부산으로 자주 오고 부산에서 대학도 나왔기도 하고 서비스 산업도 부산이 이제 일할 곳도 식문화도 좀 많다고 느껴서 이쪽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나 여기서 하면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자체가 조금 되게 젊은 분위기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좋았어요.
3: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또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셨나요?
2: 코로나 시기 때부터 현저히 인구가 조금 감소됐다고 가게를 하면서 체감을 많이 했거든요. 매출로도 조금 영향이 있어서 그게 조금 가장 힘들었고요. 최근에 어머니 손님이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자녀분이랑 서울로 이제 이식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부산에 이런 가게가 이렇게 맛있는 가게가 있다니까 너무 자랑스럽다고 서울에도 견조도 안 밀리는 맛이다 자부심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소름 돋아요 지금도
3: 주변 친구들이 부산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 일단 부산을 떠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위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3: 부산에 정착하기를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2: 제가 울산에서 나고 자랐는데 노는 친구들이 울산 친구들은 대다수거든요. 가게도 여기 있고 정착 있으니까 친구들이 부산으로 놀러를 많이 와요. 그래서 친구들 한 번씩은 온 김에 너 얼굴 보러 왔다 이렇게 하고 아 여기 있기 잘했네 싶기도 하고요. 교통도 좋아요.
3: 청년으로서 만들어가고 싶은 부산의 모습이나 부산에서의 청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각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꿍하게 일을 하거나 꾸정한 자세로 하면 되게 힘이 안 나거든요. 같은 일을 해도 오늘 또 화이팅 해보자 이런 태도로 일을 해야 저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각지에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부산 되게 활기차고 좋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3: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2: 일을 마치고 씻고 탁 누워서 아기한테 뽀뽀 탁 하고 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해.
3: 임진미 대표님께 부산이란?
2: 저한테 부산은 낭만입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시의회는 오늘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예결특위는 7,14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부산시 추경안이 대폭 조정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추경안은 내일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3: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today began a full-scale review of the supplementary budget proposals submitted by Busan City and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will focus on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supplementary budget, totaling 714.4 billion won. Attention is focused on whether Busan City's supplementary budget proposal will undergo major revisions during the review process. The council plans to hold a plenary committee meeting tomorrow before finalizing the budget through a vote at a plenary session on September 11th.
2: 부산울산 경남시도지사가 오늘 부산에서 만나 초광역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세 시도는 광역교통망과 산업경제, 인재양성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세 시도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3: The mayors and a governor of Busan, Ulsan, and Gyeongnam met in Busan today for a policy council meeting aimed at strengthening mega-regional cooperation. The three local governments agreed to enhance cooperation in key areas, including regional transportation networks, industry and the economy, talent development, and others. They also agreed to operate a consultative body to respond more quickly to issues of common concern. The three local governments adopted a joint declaration and plan to develop specific mega-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while jointly seeking central government support and institutional reforms.
2: 지난 2일 발생한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선사 사무실과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의 출항 과정과 안전관리 실태, 선박 운항 기록 등을 확보해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6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The Coast Guard, which is investigating the tugboat capsizing off Busan on September 2nd, has conducted search and seizure operations at the shipping company's office, related businesses, and others. The Coast Guard has secured records on the vessel's departure process, safety management practices, operations, and more, and is focusing on whether those involved were negligent. The Coast Guard is continuing its investigation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accident while maintaining search operations for the six missing crew members.
2: 동래구의 한 영어 유치원이 갑작스럽게 폐업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측이 어제 오후 7시 운영 중단을 통보하고 오늘부터 수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한편 학부모와 원생 60여 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An English kindergarten in Dongnaegu district has sparked controversy after abruptly announcing its closure. Parents said the kindergarten notified them at 7 p.m. yesterday that it would cease operations and suspend classes starting today.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is looking into the circumstances while reviewing measures to minimize the impact on some 60 parents and children.
2: 금정구는 금정산 국립공원 안에 장기간 무단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강제 철거에 나섭니다. 철거 대상은 국립공원 내 불법 가설 건축물과 영업시설 등이며 그동안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행정 대집행이 진행됩니다. 금정구는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맞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 스타 잉글리쉬.
4: 여러분 혹시 식탐 있으세요? 음식 앞에서 상대방 식탐이 너무 심하면은 순간 정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5: That is true. But I do get a little greedy when the food is really good. But I wouldn't call it food greed.
6: 음식은 나눠 먹어야죠. 그렇죠?
4: 맞아요.
6: 저 두 개, 언니, 언니 한 개, 아, 두 개.
4: 정 이렇게. 떨어질 뻔했네요. 아우, 정말. 제가 아까 식탐 때문에 정이 떨어질까라고 했는데 정말 떨어지려고 했네요.
6: 어떡해.
4: 그런데요, 한국인들은 이건 국룰이라고는 하는데 음식이 탁 한 조각 남았을 때 있잖아요.
6: 네.
4: 한국인들은 좀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6: 맞습니다. 아, 넘어가, 넘어가, 괜찮아, 괜찮아.
4: 네네. 그렇지만 아무리 친한 연인이나 친구 사이라도 마지막 한 조각은 좀 물어보고 먹는 게 좋겠죠?
6: 네,
4: 여러분의 미안하죠. 이브닝 영어 친구
6: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하이의 스타 언니 박성원입니다.
6: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신. And welcome to All-Star
4: English.
6: That's right. We have 언니 언니 in the house.
4: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6: 네.
4: 이제 양파를 닮은 언니 언니

0: Then we have Onion-ni in the house. You know, hello and welcome to All Star English. Happy Tuesday. I do hope you're enjoying the nice weather that we're having. 우리 언니는 날씨 즐기고 계십니까? 지금이 딱인 것 같아요.
1: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좀 선선해가지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0: 저희 오늘부터 에어컨을 껐습니다.
1: 네. 저는 껐다가 아까 나오기 전에 잠깐 더워서 방에만 약간 켜놨다가 나오긴 했어요.
0: 네. 근데 사실 껐는데 저는 더웠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딱 나가니까 와이프가 에어컨 틀더라고요. 네.
1: 그래요. 이제는 뭐 밤에는 뭐 선풍기만 틀고 자도 충분하지 않나
0: 맞습니다.
1: 싶은데.
0: 네. 여러분, enjoy the nicer weather while it's here. Okay. So let's start off the show by asking you a quick question. Would you consider yourself a foodie, or do you have a bit of a food greedy streak? 나 식탐 좀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요, 다 들어요, 다
1: 한데,
0: 알죠. 지금 우리 부스타분들,
1: 네.
0: 부스타분들, 우리 방송할 때마다 음식 이 토픽이 나올 때마다 쇼에 집중 안 하고. 음식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1: 네,
0: 여기
1: 그래요,
0: 오늘만
1: 그래요. 네.
0: 오늘만 조금 집중합시다. 음식 대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1: 아니, 그런데 맛있는 거 앞에서 참는 거 어렵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최근에 한 예능에서 한 출연자 식탐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0: 네.
1: 데이트 중에 여자분이 허니 브레드를 자르려는 순간
0: 네.
1: 남자분이 가운데 빵만 쏙 빼먹었대요. 이 무슨
0: 와,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안다. 네. 근데 사실 허니브레드는 이게 가운데가 제일 맛있잖아요.
1: 네,
0: 여러분
1: 네.
0: 아시죠? 네, 거기에 허니 플러스 아이스크림이나 뭐 휘핑이나 그런 거 거기 다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Maybe that's why 42% of respondents to a survey said that taking only the best parts of a food or dish is the biggest food turnoff. 식탐 때문에 제일 정 떨어지는 순간 1위는 바로 맛있는 부분만 쏙쏙 골라 먹을 때였습니다.
1: 오, 진짜.
0: 아 근데 타이머 우리 네. 언니랑 부장님 우리 언니랑요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말 아직 하긴 했는데요. 요즘 사람들 아직 허니브레드 드세요? 파나요? 허니브레드?
1: 네. 이게 너무 옛날 디저트인가?
0: 그래서 언니도 우리 언니도 뒤에서. 허니브레드 내가 그 생각한 허니브레드 맞나? 라고 우리 둘 다 막 검색하고 맞아 옛날 디저트였잖아요 이거 했는데 이거 작가님한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면 그렇습니다
1: 그래요 아니 음식을 먹는데 제일 맛있는 부위만 먼저 싹 골라 먹으면
0: 네.
1: 좀 얄밉긴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것도 취향 타긴 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닭다리를 좀 좋아하시잖아요 닭다리만
0: 그쵸?
1: 쏙쏙 혼자서 다 골라 먹어버리면 닭다리는 두 개밖에 없는데
0: 그렇죠. 보통 이게 뭐 치킨 그 콤보 콤보 시키면
1: 네.
0: 뭐 대부분 윙봉인데 그 닭다리 두 개도 넣어주잖아요. 네. 아 그렇죠. 닭다리만 먹는 분들 좀 아니죠.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왜 근데... 찌개에서 또 고기만 건져 먹는 사람?
0: 아 그건 난데. 왜냐면 저는 이게 집에서 먹는 이 습관이 조금 있습니다.
1: 아...
0: 와이프가 이 뭐라 그랬지 그 물에 빠진 뭐 고기라고 했나?
1: 아, 예.
0: 네. 국물에 있는 고기를 잘 안
1: 예.
0: 먹거든요.
1: 예.
0: 오 예. 이 습관에 밖에 나가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부장님이 말하네요 민수도 치킨 다리 먼저 먹더라고요 라고 하는데요 부장님 once again 집에 있는 습관이 방송국에서 네.
1: 지금 부장님 우울했는데요
0: 네. 부장님 저는 우리 올스타 스텝하고 특히 부장님 지켜주려고 제가 다리를 먹습니다
1: 왜요?
0: 여러분 아시죠? 그 다리에요 그 뭐지 그 봉이랑 좀 다르게 다리에 그 진짜 길쭉한 그 뼈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잘못 삼키면 큰일 납니다, 부장님.
1: 그걸 누가 삼키죠?
0: 아니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가 닭다리 먹거든요.
1: 오케이.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닭다리 드시는 걸로. 그리고요, 또 얄미운 게 2위는 왜 같이 먹는 음식인데 자기 앞접시에 잔뜩 쌓아두고 먹는 것.
0: 아.
1: 좀 최악이네요.
0: 아.
1: 그리고 이거는 아마 라면일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0: 네.
1: 남의 음식 나오자마자 나 한 입만 하고 뺏어 먹는 행동.
0: 아 그래서 이런 뭐지 그 인스타나 뭐 그런 이렇게 밈들이 유명하잖아요.
1: 네네.
0: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남편이랑 뭐 와이프 집에서 이제 라면 이제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와이프한테 여보 나 라면 끓일 건데 do you want some?
1: 아 안 먹어 살쪄.
0: 확실하지?
1: 아우 안 먹는다니까 살찐다니까.
0: 확실하지?
1: 아우 살쪄요.
0: 딱 하나만 끓인다? 딱 하나만 끓인다?

0: 딱 하나 끓이고 나와요. 딱 이게 젓가락 이거 보고 딱 먹으려고 하니까
1: 한 입만 아! 이렇게, 아! 딱 한 입만.
0: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런 이 스트레스하고 이게 혈압 올라가는 거 줄이기 위해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끓이세요. 차라리
1: 정답입니다.
0: 남는 게 나을
1: 정답.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근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한 조각이잖아요. 네, 뭐 마지막 뭐 탕수육 피스 뭐 하나, 마지막 딸기 하나, 그거는 한국에서 꼭 물어봐야죠,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so you ask first, right? 뭐 are you saving that? 어 그거 혹시 먹으려고 남겨둔 거야? 네. In fact, 67% of respondents to a survey said that eating someone's last piece without asking is a major turn-off. 마지막 한 조각을 허락 없이 먹으면 친구든 연인이든 이 호감도가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어, 그렇습니까?
1: 저는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식탐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양을 많이 먹진 않아가지고 딱히 그 이런 거 누가 먼저 먹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화가 난다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호감도가 아~ 떨어진다거나.
0: 저는 이게 집에서랑 밖에서는 좀 달라요.
1: 집에서는 어떠세요?
0: 네. 집에 집에서는요. 어 이게 뭐 와이프랑 딸밖에 같이 이렇게 안 먹는데 딸은 잘 안 먹거든요.
1: 네네.
0: 어차피 무조건 남아요.
1: 네.
0: 근데 와이프의 이 식탐 저는 이렇게 좀 애널라이즈하면서. 먹어요. 와이프가 좀 이렇게 잘 먹고 있네. 맛있게 먹고 있네. 이거를 무조건 아마 다 하나도 안 남기고 먹을 것 같아. 그 생각 들면요. I save the last piece. 딱 마지막 한 조각 안 건드려요. 일부러. 일부러요. 네. 근데 밖에서는 밖에서 이 눈치를 좀 가져야 되는데 밖에서는 그냥 막 먹습니다. 맞아요, 부장님 저 닭다리 먹어요 저. 진짜 눈치 없이 먹습니다. 저.
1: 아니 근데 우리가 마지막 한 조각 네. 남았을 때 우리는 한국에서는 약간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0: 네.
1: 한 점이 남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제일 어린 사람 먹으라던가 아니면 마지막 거 먹으면 살찐다고 하면서 양보를 한다거나 하는데 네.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0: 네.
1: 미국에서는 또 이게 어떤 문화인지 비슷한가요? 하고
0: 맞아요. 혜님이 물어보네요. 일단 이거 뭐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같이 먹는 친구들 뭐 가족들도 다를 수 있긴 있는데 근데 한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덜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1: 네. 네.
0: 왜냐하면 in America 이거를 뭐지 한국에는 그 문화잖아요.
1: 쉐어하잖아요.
0: 쉐어링 하잖아요.
1: 네,
0: 네. 네 뭐 탕수육 중간에 딱 한 그릇 넣고
1: 그렇죠.
0: 이 미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개인 플레이트에 올리면서 내가 먹을 만큼 미리 올리고
1: 먹거나.
0: 덜어서 먹는 건데
1: 네.
0: or 식당에 가게 되면 그냥 다 개인 뭐 아이템 메뉴 하나씩 해서 그렇게 먹어요.
1: 네.
0: 네.
1: 그러니까 저는 뭐 식탐이나 뭐 음식 때문에 정떨어진 적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옛날에 제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고 뭔가 미숙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남자친구가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은 아무거나라고 한단 말이죠.
0: 네.
1: 근데 여자가 아무거나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줘야 되는데 정말 눈치 없이 엉뚱한 거 잘 먹지도 않는 거 먹으러 가자 네. 그러면 괜히 화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0: 우리 언니. 언니언님, 네, 그럼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살짝 좀 힌트를 드렸어요. 네,
1: 제가 그건 평소에 많이 힌트를 주지 않나요?
0: 아,
1: 어떤
0: 그래요?
1: 음식을 좋아하는지.
0: 나 최근에 yesterday I saw some Japanese food on TV. 텔레비에 좀 초밥 같은 거
1: 그렇죠,
0: 너무 맛있겠다.
1: 그렇죠.
0: 뭐 이렇게 힌트는 드긴 드렸어요.
1: 그러니까 뭐 같이 뭐 TV를 보다가
0: 네.
1: 저 초밥 너무 맛있겠다라고
0: 네.
1: 했으면
0: 네.
1: 그 다음번에 뭐 아무거나라고 하면 초밥 먹으러 갈까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네. 저는 특히 이 길을 엄청 like listen to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어느 정도면 와이프가 딱 그 한마디 하면 예를 들어 내일 그냥 허락 없이 그걸 들고 이렇게 사와요. 근데 와이프는 그 당시에만 땡겼지. In that moment, right? I don't want it now. 그래서 진짜 앞에서 뭐지? 말하는 게 무섭다라고 하면서.
1: 말했을 때 바로 사와야겠네요, 이제는.
0: 아,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타임 센스를 파긴 합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제 식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영어 표현 좀 가르쳐주세요.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너 식탐 있어? 뭐 식탐 있는 사람이 big eater이라고 합니다.
1: big eater.
0: big eater. 그러니까 완전 뭐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식탐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1: 네.
0: are you a big eater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 식탐 있어. 뭐

0: I have a big appetite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1: Appetite.
0: 네, appetite 식탐 되거든요. Big appetite가 있다고 표현하면 너 많이 먹는다. 네, 뭐 I'm hungry하고 좀 살짝 다른 게 평소에 너무 배고파서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많이 먹는 편이면 I have a big appetite라고도 할 수 있죠.
1: I have a big appetite.
0: 네, 근데 너 진짜 식탐쟁이야. 보통 hog라고 해요.
1: Hog.
0: Hog. H-O-G. 이 hog가 뭐냐면 제가 알기론 pig, 돼지의 다른 단어거든요. Hog가. 그래서 이 pig가 뭐 진짜 이 동물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Pig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다 먹으려고 하고 뭐 sharing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you're such a hog, you're such a food hog 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오,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정도의 말은 아닌가요?
0: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hog는 음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학교 준비하는데 화장실에 뭐 언니가 아니면 뭐 오빠가 계속 너무 안 나와. Stop hugging the bathroom.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1: 네. 네,
0: 화장실 혼자 계속 쓰지 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네. All right, everyone,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 피지 퀴즈. 객관식 문제라 어렵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0: Alright, so save this phone number. 여러분 이 전화번호 저장해놓으세요. 051-744-6601입니다. 6시 45분쯤 노래 나갈 때 그때 제가 전화주세요 라고 감지를 건데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Don't call right now.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소개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조정의 시간이요.
1: 진짜 이따만해.
0: 왜 제 카메라 항상 마지막에 조정을 하는 거죠? 저
1: 네. 뭐 우리 부장님은요 항상 이게 마이크 테스트나 카메라 테스트 딱 저 자리 하고 우리 언니 자리 딱 하는데 이 자리는 뭐 카메라 나오든 말든 마이크 올리든 나오든 말든
0: 네 뭐 네 자 날씨상이 이제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Now I am getting a little concerned. 조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1: 왜요?
0: 이제는요 더위 걱정이 아니고요. We might actually have to start worrying about the cold. 그 시기가 조금 온 것 같습니다.
1: 벌써 이제 아 그 정도는 아니다.
2: 아닌 것 같은데. 아,
0: 조금 과장해 볼게요. 네, 조금 과장하자면 추위 걱정을 해야 할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날씨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추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내일 날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So tomorrow the low will be 21 degrees, 2 degrees higher than today. And the high will be 28 degrees, 3 degrees lower than today. 오늘보다 3도가 최고 기온이 낮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온종일 구름 한 점 없이 bright and sunny,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So it won't be that uncomfortable heat, but a very crisp, pleasant and warm day. 그래서 아주 선선하면서도 기분 좋게 따스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1: 네.
0: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2: 낮에는 약간 덥긴 했지만 네. 아침 저녁은 괜찮긴 했는데 두둥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오바가 심하시네.
1: 오바가 심한 것뿐만 아니라 아, 말도 안 돼. 아직도 이렇게 축축한데라고 하는데
0: 거기 둥피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셨죠?
1: 강원도였나요?
0: 강원도였어요.
1: 강원도였나 경기도였나?
0: 강원도
1: 중에 하나였는데요.
0: 강원도
1: 경기도였나요?
0: 경기도예요.
1: 경기도였던 것 같아요.
0: 네, 둥피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질레님께서는 오늘 아침 20도 너무 좋았어요.라고 이렇게 또 답변을 주시고, 네, 둥피님 다들 insane. 네.
1: 둥피 맞죠? 경기도 맞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0: 네, 경기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 뭐냐면요. Crisp weather, a crisp day. 이게 상쾌하고 선선한 날씨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가을 날씨라고 봐도 되나요? 아직인가요?
2: 아직은
1: 좀 아직입니다. 네.
0: 아직입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문을 살펴보면 Tomorrow will be a beautiful crisp day, so enjoy the pleasant autumn sun. 내일은 아주 상쾌하고 선선한 날씨가 될 테니 기분 좋은 a

0: 가을 햇살을 만끽하세요.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마지막으로
1: 이르다. 조금 이르다.
0: 제가 한 2주 뒤. 네, 2주 네. 솔직하게.
1: 2주 마지막 뒤에 갖고 오죠.
0: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부산의 하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1: 우리 부스타분들은 우리 날씨 요정을 그냥 가만히 보내줄 수 없다. 진짜 맞아요라고 이렇게 네. 공감해 주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봐봐요. 지금 이게 엘리님도 낮은 더웠어요.
0: 아 미안합니다. 그래도 좀 반응해 주세요.
2: 네네네.
1: 네, 네. 네, 자 날씨 요정 오늘 수고했습니다.
2: 바이.
3: 올스타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1: 그건 네 생각이고. Welcome to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2: 네.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오늘 네 생각이고 들어가기 전에 날씨 요정 이제 끝나고 이제 갔잖아요. 이제서야 날씨가 괜찮다 좋다라고 이제 문자 오고 다니엘님 good evening nice weather이라고 왔고 네 우리 해님도 죄송해요 해님이 아니고 우리 대지 어머님이 날씨가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반가워요라고 했는데. 이게 날씨 요정이 있었을 때 이 문제 읽었으면 얼마나 힘이 났을까
2: 밖에서 보고 있겠죠
1: 네, 아니요 살짝 레그 있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네 오늘은 행사 참석 밸런스 게임입니다. 벌써 9월도 한 주가 훌쩍 지났는데요.
1: 네.
2: 개학도 했고 날씨도 좀 선선해지면서 가을 분위기가 좀 나죠.
1: That's right. The new school year is getting started. You know, the weather getting cooler.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It's wedding season once again. Also, with companies start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re are also more events, meetings, and get-togethers.
2: 네, 맞습니다. 가을에는 각종 행사나 모임이 좀 부쩍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뭐 행사 참석하면은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 맞습니다. But let's be honest. You know, sometimes there are events you don't really want to go to, right? But you feel like you have to. They take time, they take money, and sometimes, oh, that whole awkward small talk that you have to do, 아, 네, 네.
2: 예스. 아,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행사가 있잖아요.
1: 네.
2: 어떤 행사가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1: 일단 저는요, 와이프의 이제 뭐 친구들? 행사 같은 거, 친구들 뭐 모임이나 뭐 다른 남편들도 오는데
2: 네.
1: 같이 가는 거.
2: 왜요? 비교되세요?
1: 아 비교되는 것보다
2: 그러면요?
1: 남편들은 친하지 않거든요.
2: 아...
1: 네, 근데 뭐 같이 앉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뭐 안 그래 뭐지 뭐 몇 명 친구들끼리 이렇게 백화점 같이 가면 남편들 같이 따라왔는데 뭐 친구들끼리 같이 막 들어가러 남편들이 다 밖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로 폰 보고 하나 그게 너무
2: 어색해서
1: 너무 불편해 나. 네. 너무 불편해.
2: 저도 좀 비슷해요. 뭐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모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몰톡을 잘 못해가지고요.
1: 아 스몰톡 저는 스몰톡 이니시에이트 제가 이게 거는 건 아닌데 이게 누가 걸어주면 반응해줘요.
2: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래서 스몰톡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아무 말 없이 딱 그 남편 딱 세 명들 이렇게 모였는데 아무 말 없이 서로 그냥 포만 보고 있어요. 아 그게 숨막혀 죽겠어.
2: 여자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1: 네.
2: 그러면 뭐 백화점이면은 네. 뭐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1: 그쵸.
2: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1: 네.
2: 근데 남자들은 진짜 그럴 때는 대화를 거의 안 하는 편인가요?
1: 맞습니다. 진짜 이게 딱 그 공통점이 없으면 별로 좀 관심 없을 때도 많고 네. But small talk. I think once you get started, like it should be okay. 특히 우리 올스타 듣고 계시는 분들, 뭐 small talk에 항상 우리 일주일마다 레벨업을 하잖아요. 네, 화요일 저녁마다. 근데 행사 참석 밸런스 게임 오늘 좀 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shall we? 좋아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Round one. Two important events happen on the same day. Which do you go to? Your best friend of 20 years' wedding or your child's first family sports day? So which one would you go to? You can pick only one.
2: 행사 두 개가 겹쳤다면 어디에 갈 건가요? 20년 지기 친구 결혼식 vs 아이의 첫 가족 운동회 참석하기.
1: 야 이거는 어렵다.
2: 진짜 아니 왜 20년 지기 친구는 우리 아이 첫 운동회 하는 날 결혼식을 한대요?
1: 네. 이 친구도 좀 생각 없다. 분명히 이 스포츠 데이에 잡았으면 평일에 하잖아요.
2: 네.
1: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 할 건데 지금 결혼식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잡았다고? 자 여러분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한 분들 중 2부의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2: 네.
1: 언니 언니는 어떤 걸로 할 겁니까? 그래도
2: 저는
1: 친구?
2: 아니요. 아이의 첫 가족 운동에 참석하기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는 아이잖아요.
1: 그렇죠.
2: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1: 야, 이거 네. 딩동댕입니다. 네. 방금 바로 옆에 있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잘 몰랐어요. 이거를 그냥 뭐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내가 결혼하기 전 하루를 갖기 전 이 퀘스천을 if you ask me this question, 20 years of course. 애는 근데 또 다음 운동회도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I went to Haru's first sports day. 하루 그 학교에 딱 1학년, 초등학교 그렇죠. 1학년 돼 가지고 첫 그 체육 대회 네, 갔거든요. 네. 아빠 엄마 온다는 그 말 듣고 그 운동장
2: 네.
1: 나오자마자 아빠 엄마를 찾고 있어요.
2: 맞아요.
1: 아빠 엄마를 찾아요.
2: 기대를 하겠어요.
1: 무조건 네. 찾습니다. 아이들. 근데 안 보이잖아요.
2: 네.
1: 와, 그 실망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2: 네. 그래요. 그래요.
1: 네.
2: 그러니까 아이의 첫 운동회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니까.
1: 맞아요. 친구는 뭐 다시
2: 아니. 20년 지기 친구 결혼식. 결혼 두 번 할 수도 있잖아요.
1: 두 번 할 수도 있어.
2: 자, 그건 농담.
1: 네.
2: 20년 지기 친구라면 이해해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아니 그리고 꼭 결혼식을 안 가더라도
1: 네.
2: 다르게 축하를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아이고 데닐링이 말합니다. 아이고 친구야, 네가 결혼 한 번 더 해라 라고 부탁하네요. 네. 내가 축이고 조금 더 챙겨줄게.
2: 아,
1: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2: 예.
1: 네. But here's an interesting survey we want to share. 73%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go to events they don't really want to attend because they're worried about what people will think. 무려 73%가 안 가면 눈치 보이거나 인간관계가 끊길까봐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2: 그러니까 사실 마음으로는 안 가고 싶은 거네요. 73%가.
1: 네.
2: 그래서 이제 가장 참석하기 껄끄러운 행사 1위는 48%를 차지했는데요. 주말이나 퇴근 후에 열리는 직장 상사의 개인 경조사, 돌잔치, 결혼, 환갑, 칠순, 가족 장례 등등이었습니다.
1: No surprise. Number two was a weekend company retreat team.

team building event or dinners. And number three was a classmate's wedding that you haven't heard from in years. 2위는 단합을 명목으로 한 주말 회사 야유회 및 단합 대회. 네, 뭐 회식 같은 거였고요. 네네. 3위는

0: 아무 말 없이 이 청첩장을 보내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언연이는 무조건 아이의 첫 운동회, 운동대회?
1: 아, 예. 아까 선택은 그거였죠.
0: 네네네. 네, 진짜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래 갈 거,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아, 근데 그러면 뭐 이 중에서 방금 리스트 중에서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제일 애매한 뭐 행사 같은 거 있습니까? 언니한테?
1: 저는요. 뭐 직장 상사의 개인 경조사. 뭐 장례라던가 이런 거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뭐 돌잔치나 뭐 환갑 칠순 이런 거 굳이 직장 상사 가야 돼. 뭐 굉장히 친한 사이면 모르겠지만
0: 그렇죠. 네. 그렇죠.
1: 그리고 저는요. 사실 두 개인데요. 주말에 하는 회사 야유회 및 단합대 이건 싫습니다. 저는. 네.
0: 이거 옛날이면 뭐 노 초이스였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좀 이렇게 회사들이 좀 이렇게 눈치가
1: 네.
0: 있는 것 같아요. 네.
1: 근데 연락이 그렇죠. 끊겼다가 갑자기 청첩장만 날아온 어색한 동창은 안 가도
0: 안
1: 되지 않나요?
0: 아, 나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진짜 20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1: 네. 아니 민수랑 저랑 예.
0: 네.
1: 인간관계 다 끊기는 거 아닌가요?
0: 아, 일단
1: 우리 너무 눈치를 안 보네. 될 대로 되라 이런.
0: 일단 뭐 아직 저한테 뭐 온 건 없으니까. 네. 예. 이게 청취자 오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1: 아니 근데 여기 네. 두둥님도 회식 극혐.
0: 아.
1: 평일이라면 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그쵸?
1: 주말에
0: 주말,
1: 굳이 나와서.
0: Friday. Saturday, Sunday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뭐 얼굴 도장 찍고 갈게. 여러분 다 지금 이 행사 다 말한 거 아, 그래도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네네.
0: 네. 자 얼굴 도장만 찍다. Show my face라고 표현합니다.
1: Show my face.
0: 그래서 나 잠깐 얼굴 비추고 갈게. I'll show my face for a bit.
1: I'll show my face for a bit.
0: 잠깐 살짝 잠깐만 얼굴 보여주고 갈게. Show my face라고 합니다. Or Make an appearance입니다.
1: Make an appearance.
0: 네, 얼굴을 비추다, 뭐 잠깐 참석하다, make an appearance. 근데 잠깐 들릴 때도 있잖아요.
1: 네.
0: Stop by라고 합니다.
1: Stop by.
0: 네, 나 그냥 잠깐 들렸다 갈게. I'll stop by just for a bit. 네, 이렇게 표현할 수
1: 네.
0: 있습니다. 네, 일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은님이요, 20년 지기면 아이 첫 가족 운동회 간다고 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뛰었던 운동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1: 네.
0: 봐봐요.
1: 저도 그래요. 저도.
0: 네.
1: 그러니까 보통 저 때만 해도 아버지들은 잘 안 오셨는데
0: 네.
1: 제가 이제 막내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루 오셨거든요.
0: 네.
1: 저 그 운동회만 기억이 나요. 다른 운동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 근데 요즘 운동회는 엄마 아빠 잘 안 시키더라고요.
1: 운동회도 안 하는 데가 많다면서요.
0: 네, 네. 저도 막 아빠 뭐 달리기 하면 아빠가 무조건 이겨야 돼라고 하는데 아 가면서 막 스트레칭 막 하고 막 갔는데
1: 전혀 시키질 않아. 네.
0: 아예 안 불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기나요라고 부장이 물어보는데 부장님 저 뛰는 모습 봤어요? 안 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Now, two events happen on the same day. Which would you go to? A, your boss's child's first birthday party. Or B, your best friend's parents' 70th birthday celebration. So, which one would you go to?
1: 네, 둘 중 하나만 참석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회사 상사가 초대한 자녀 돌잔치 vs 절친 부모님의 칠순잔치.
0: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깨톡이나 유튜브, 너튜브
1: 네.
0: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왜 가야죠?
1: 둘 다.
0: Why 두 곳을 왜 가야 돼요?
1: 근데 아까도 어떤 분이 요즘도 칠순 잔치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근데 저도 했어요.
1: 아 진짜요?
0: 최근에 했습니다. 네.
1: 누구의 칠순 잔치?
0: My parents.
1: 아,
0: 저희
1: 부모님.
0: 엄마 아빠.
1: 그럼 보통 가족들끼리 모이잖아요.
0: 그렇죠. 가족들끼리만 했죠.
1: 네.
0: 네. 저랑 저 와이프랑 이제 뭐 동생이랑 동생 와이프 딱
1: 그쵸,
0: 이렇게.
1: 그렇죠.
0: 네. 그냥 간단하게 쫙 이미 그거를 완전 그 핵가족이라고 하나요? 핵가족? 그 immediate family라고 하거든요.
1: 네.
0: immediate family. 그래서 그 or nuclear family라고 옛날에 그런 말 하긴 했는데 진짜 뭐 동생, 엄마, 아빠 이게 immediate family 네, 되거든요. 네.

0: 좀 더 근데 친구를 데리고 간다? 친구를 부른다?
1: 그런데 만약에 어릴 때부터 계속 알던 부모님이면 거의 가족 같은 그 친구들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면 이해가 된다.
1: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네. 절친 부모님의 칠순잔치 진짜 절친이라면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힌트 드리자면요. 칠순이면 맛있는 음식 진짜 많을 거예요. 부모님들 어떻게 좀 이렇게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Right? Your boss's child's first birthday? 근데 초대를 그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You got invited to the birthday.
1: 초대를 받았는데 또 안 가기는 또 애매하네요.
0: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아까 그 배웠던 표현 뭐 just stop by, make an appearance. 근데 중요한 게 아이를 생일 선물을 하나 챙겨주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네. 생일 선물 챙겨주고 그냥 바로 나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1: 아니 제가 결혼을 했던 그 초창기 네. 그때만 해도 사실 돌잔치는 친구들 다 갔었거든요.
0: 네.
1: 뭐 회사 동료들도 가고
0: 오케이.
1: 그래서 돌반지를 꼭 해줬잖아요.
0: 네.
1: 지금은 돌반지를 해주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0: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 금이 너무 얼마나
1: 그러니까.
0: 비싼데 요즘 금 아니고 은으로도 괜찮지? 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는데 네. 회사에서 야망은 없나요? 승진해야지 라고 부장님이 말합니다.
1: 네. 일단 돌반지 하나 준비하셔야겠는데요.
0: 그렇죠. 일단 부장님 일단 먼저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초대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나 이거 뭐
1: 그러면 저도 그러면 부장님이 초대하시면 갈게요.
0: 네, 좋아요. 우리 모두 다 부장님 초대하면 가겠습니다. 네, 초대장 기다리고 있을게요. So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빠지지라고 고민할 때 What's the most popular excuse for getting out of these events? 이런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핑계는 뭘까요? Number one, 부장님 어떡해요? I suddenly feel under the weather. 갑자기 몸살 기운이 났습니다. 네. 네. 이게 39%였습니다. 네.
1: 아무래도 아프다는 핑계가 사실 제일 무난하긴 해요.
0: 네.
1: 그리고 또 2위는 있잖아요. 뭐 저희 그 시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저희 그 친척 경조사가 있어요.
0: 네.
1: 뭐 조카가 결혼해요.
0: 그쵸,
1: 이런 가족 핑계.
0: 가족 네. 건들 수가 없죠.
1: 예. 네. 그리고 3위는 갑자기 급한 업무가 생겨서요. 야근이 생겨서 뭐 이런 일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0: 우리 회사에?
1: 부장님 내가 모르는 일도 있나?
0: 부장님 돌잔치 못 가겠으면 갑자기 방송국에 일이 생겼는데 우리 방송국에? 이런 눈치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An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people when they have to attend you know, an awkward event. 이게 불편한 자리에 참석했을 때 행동 유형도 좀 있잖아요. Right? Number one is the stealth type. 이 스텔스 유형인데요. You know, you say hi and you hide in the corner and then you sneak out after 30 minutes. Stealth가 살며시 뭐 몰래 함이란 이렇게 뜻이거든요. 그래서 stealth type이라고 하면 몰래 왔다가 몰래 빠지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닌자같이.
1: 네.
0: Right?
1: 네. 그리고 이제 2위는요. 시계 조회형입니다. 계속 시계를 보면서 급한 네. 전화가 온 척하는 거고요.
0: 네.
1: 3위는 먹방 집중형.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오직 음식 먹는 데만 집중해서 네. 상황을 회피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자 우리 대니님은요. Stealth is my type. 대니님이 스텔스 타입이라고 하네요.
1: 오.
0: 혹시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좀 등치가 조금 있어서 눈에 좀 안 보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1: 네. 네.
0: 우리 까베 TV님 부장님이 돌잔치면 늦둥이라. 그치 까베 TV님 나이를 깠나요? 나이를 알려줬나요 우리 부장님이? 부장님 얼마나 어린데?
1: 네. 아 지금 뭔가 껄끄럽습니다.
0: 맞아요.
1: 나 거기 가기 너무 껄끄러워 부담스러워 할 때 영어 표현 좀 가르쳐 주세요.
0: 그러면 자 나 거기 진짜 진짜 너무 가기 싫을 때는요. I dread going to.
1: I dread going to.
0: 그래서 상사 집안 행사 가는 게 너무 껄끄러워. I dread going to my boss's family events라고 합니다. Dread가요. Scared, 무섭다보다 더 두려움을 조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이거는 그냥 정신적으로 이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몸으로 좀 이게 느끼는 그런 고통 또 살짝 이게 뉘앙스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기 싫으면요. I really don't want to g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I really don't want to go.
0: 맞습니다. 왜냐면 가는 게 너무 어색해. It's so awkward going.
1: It's so awkward to going.
0: 맞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여러분,
0: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2부에 문자 요즘

0: 중이 아 문자 다 챙길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All right, it's about that time. Let's get it. Time for today's EPQ.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3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That's right. Lots of presents we're handing out. Presents such as...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네,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전화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0: 전화번호가 051-744-6601 051-744-6601 지금 전화 주세요. 와우 we wait for your call. Westlife가 부릅니다. Ain't that a kick in the head.

0: All righ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on the line.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이유리라고 합니다.
0: 유리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2: 와, 네.
0: 네. 자, 저희 뭐 문제 드릴 때 살짝 조금만 집중하면서 들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유리님. 그래서
2: 네.
0: 네, 조금 어려우더라도 아, 민수와 언니 힌트 많이 줄 건데라고 그 생각만 하고 네, 잘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2: 네.
0: Are you ready?
2: I'm ready.
0: All right, let's go. Question number one. 가겠습니다. 네. Question number one. Listen and choose a correct word. What is the opposite of the word early? 자, opposite가 반대입니다. What is the opposite of early? A, fast. B, late. Or C, slow. 자, 정답은요? 자, 유리님. Early에
2: A요.
0: A 갈 겁니까? 네, 네. A가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유리님이 뭐지? 연결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안 들려서 네. 제가 다시 네, 초이스 드릴게요.
2: 아, 네.
0: 네. 네. Opposite에 네, opposite는 반대잖아요. Early의 네. 예, opposite를 뭐지? 하면 됩니다.
1: 그러니까 early의 반대말을 네. 맞춰 주시는 거예요.
0: A fast. B, late, or C, slow?
2: 네, B.
0: B. 어.
1: 네.
0: 맞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근데 목소리가 되게 애띄어서요. 학생이실까요?
2: 아니요, 서른 살입니다.
1: 오, 목소리는 애기 같으세요. 너무 귀여워요.
0: 네. 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봐줬는데 유린이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그래
1: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0: 자, early는요 일찍이잖아요. 그래서 일찍의 네. 반대 말은 late. 네. 늦다. 네, 이 단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2: 네.
0: Which relative pronoun correctly completes the sentence? 이거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자, 그 알맞은 단어를 네,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네. The book B I borrowed from the library.

0: library was really interesting. 자, the book B I borrowed from the library was really interesting. A, the book who I borrowed. B, the book which I borrowed. Or C, the book whose I borrowed.
1: 자, 정답은요?
2: 2번 which요.
0: 와! 오! 야!
1: 우리 두둥님이 눈치 so good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0: 이거 영어 so good라고 했는데 왜 눈치 so good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The book which I borrowed from the library. 내가 도서관에서 빌렸던 그 책. 네, 라는 네. 뜻인데요. The book. 그 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서 이때 쓸 수 있는 네. 알맞은 이 관계 대명사가 네. which입니다.
1: 네. 네. 2단계까지 맞추셔가지고요.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왔는데 마지막 뭐가 걸려있죠, 언니?
1: 네,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0: 네. 유리님. 네. 좀 긴장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지금?
2: 맞아요. 너무 긴장됩니다.
0: 좋아요. 근데 like I said, 이 살짝 잘 듣고 계시면요. 우리 힌트도 많이 드릴 거니까 don't 네. worry.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 네.
0: 자, 대화를 듣고 문제 풀어봅시다.
1: 네. Misu, where are you? The movie is about to start.
0: Oh, no worries. I'm on my way. I'll be there in 5 minutes. 자, 여기서 I'm on my way가 무슨 뜻일까요? A. I'm waiting for you. B. I'm coming now. C. I'm already here. Or D. I lost my way. 자, 정답은요?
2: B.
0: B.
2: I'm coming.
1: 네, 맞아요.
0: 네, 일단 뭐 얼마나 확실합니까?
2: 100%.
0: 100%요? 아, 유리님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맞췄습니다. 네. 일단 우리 오늘 올스타의 슬로건을 바꿀게요. 영어가 기세다가 아니고 영어도 눈치다라고 해야겠다.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영어도 눈치다. 유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야, 커피에 치킨에 마지막 뭐를 드리죠?
1: 백화점 상품권까지
0: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of course. 유리님, 아, 지금 기분 네. 어때요?
2: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0: 너무너무 좋아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아니, 이렇게 방송에 네. 연결이 됐는데 혹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2: 아, 올스타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오늘을 계기로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유리님.
1: 자주 참여해 주시고요.
2: 네.
0: 네, 유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축하. 네. 아, 유리님은 목소리도 너무 밝아서 이분들한테 그냥 뭐라 그러지? 최대한 나도 좀 많이 응원하고 싶고
1: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0: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1: 맞아요.
0: 자, congratulations to today's contestant 이유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언니도 이제 잠깐 빠이빠이 해야죠.
1: 예,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저희 오늘 뭐 가기 싫은 행사, 뭐 이벤트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직장 상사 얘기 많이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 말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부탁드립니다.
1: 자, 부장님 사랑해요.
0: 부장님
1: 뭐든 초대하시면 갑니다.
0: 초대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이 이름도 너무너무 궁금하네.
1: 잘 됐겠죠?
0: 네. 아, 여러분, we have hour number two coming up. But I also do want to let you know,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내일, 바로 내일입니다. 9월 9일,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taking place right here in the brand new studio of BEFM. 여러분, 내일. 부산's 진짜 너무 이 발라디어스라고 해야 되나 너무 목소리 좋아 이 너무 좋은 이 순순히 또 오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 R&B 황제 김조한도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스튜디오 이벤트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로 듣기로 일단 우리 웹사이트에서 하나도 가고 싶은데 일단 저희 빨리 웹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자리 뭐 몇 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www.bfm.or.kr 아시겠죠? Alright, time to wrap up our number one. 여러분 우리 2부에서 봬요. In the meantime, Westlife, ain't that a kick in the head?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0: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0: 영어 하이소. 아, 드디어 정상에 닿았네. 아, 역시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게 맞네. 공기가 완전 다르다.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2: 아, finally. Oh, this must be the top of High High Mountain. Oh, what a great view. Oh, hello.
0: Hi. 아, 빨리 저 벤치 가서 쉬어야겠다.
2: Oh, I should find a place to sit down and rest for a while. Oh, there's a bench over there. I'll sit down and rest for a while.
0: 아, 편하다. 힘든 등산 뒤에 이렇게 앉아 쉬면서 가지고 온 커피를. 어, 여기서 또 만나네. Hi.
2: Oh, hello again. It really is a beautiful mountain, right? I'm sorry, but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My wife will be here soon.
0: 스쿠트? 아, 부인이 스쿠터를 타고 온다는 건가? 이 높은 데를, 우와, 진짜 대단하네. Good! Your wife, good!
2: My wife? Oh, yes. But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My wife will bring my dog, too.
0: 대박! 강아지도 스쿠터를 타고 온다고. 이거 그 세상만사의 이런 일이에 제보해야겠다. 와우, dog wonderful.
2: My dog? Yeah. Anyway,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0: 아, over 하지 마라 이거네.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와우,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그 신기한 스쿠터 강아지 볼 수 있겠지.
2: Oh, okay, that's right. Please scoot over just a bit.
0: Okay. I will be here.
2: That's okay. If you'd rather not scoot over, that's fine. I'll sit somewhere else.
0: Okay. Over 안 하고 기다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워볼 표현.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요? 영어로 뭐라고요?
2: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0: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1: Scoot는 빠르게 움직이다라는 뜻인데요. Over와 함께 쓰이면 옆으로 살짝 움직이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Scoot over는 엉덩이를 살짝 옆으로 밀어서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자리를 살짝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앉을 공간을 만들어줄 때 주로 쓰입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요?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2: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3: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3: Let's tune in.
5: 맞다, All Star.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5: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콧물도 요즘 흘리고 막 목도 막 부어 있고 하는데 그래서 감기다라고 이비인후과 갔거든요. The doctor said it was allergies. Because it's in between seasons right yes. now, right? It's, it's really dry outside. Mm-hmm. There's a lot of dust picking up too.
1: Yeah.
0: Time for a third opinion. 우리 세번 다른 의사 가서 세 번째 opinion 받는 게 어때요?
1: 한번 가볼게요.
0: 주사랑 약은 다 받았는데 이미 맞죠?
1: Yeah.
0: Hopefully you feel better.
1: Oh, thank you. 네. Anyway, can I ask you something?
0: Yes, of course.
1: Are you good at making decisions? 어때요? 좀 결정을 잘 내리는 편이세요, 민수 씨는?
0: 저는요. Mm-hmm. I'm the worst at making decisions.
1: Oh, no.
0: 아, 근데 actually it depends. Mm-hmm. It depends what kind of decisions though.
1: I don't know.
0: Like
1: what to eat, what to buy, 뭐 그런 일상적인 것부터 해서.
0: 저는요. Mm-hmm. Like I make the decisions. The only decisions I think I make in the house mm-hmm. in my family is when we go out. Right, for a trip or even abroad. Mm-hmm. 그때는 제가 다 어디 가고 어디 먹는 거 제가 다 결정해요. But other than that, if we're here in Korea, in Busan, and you know, daily life stuff, 일단 조율하죠. 네. 뭐 와이프
1: 결정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0: 와이프도 뭐 뭐를 하고 뭐를 먹고 싶고 저도 뭐를 하고 뭐를 먹고 싶고 이제 뭐 디스커션 하고 와이프가 뭐를 하고 뭐를 먹고 싶은 걸로 하는 거죠.
1: 왜 하는 거예요, 그 디스커션?
0: 이거 국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 네.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0: 근데 besides, you know, that I think when it comes to making decisions in general, I'm pretty bad. I'm terrible with it, actually.
1: Oh, I'm actually really quick.
0: Really?
1: Yeah. If I like something, I just go for it.
0: Like, you don't think twice about it?
1: Not usually. But, of course, you know, some decisions are harder than others.
0: True.
1: 뭐 그럴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0: 맞아요.
1: 뭐 그런 소소한 뭐 먹을지 뭐 할지 이런 거는 좀 네. 후딱후딱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But, like, what if, like, the options, like A and B, they're really good? 그냥 완전 이거는 완전 이거고 완전 이게 밑에 이게 아니라 둘 다 너무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고
1: 맞아, 그럴 때 너무 진짜 힘들어요, 그죠? 네. Sometimes you know it's not that you don't like either option, you like both, but that's the problem.
0: That's right. And the more you think about it, you know, the harder it gets, right?
1: Yes. And sometimes you just need more time before you decide. 시간을 계속 이렇게 끌게 되죠.
0: 네.
1: So anyway, today let's learn some super useful English expressions for those moments when you just can't make up your mind.
0: 좋습니다.
1: 민수를 위한 클래스예요.
0: 좋아요. So for those that want to engage in small tal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making hard choices, or when you just want to show people that, like, you know, this is something that I can't do. I'm so bad at it. Mm-hmm. What kind of expressions you could use in those conversations? 너무 기대됩니다. 자,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make up my mind. 결정을 못 하겠어.
0: 네.
1: When you say I can't make up my mind, it means you're having trouble making a decision. 여기서 make up one's mind는 마음을 정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can't make up my mind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면서 도저히 결정을 못 내리겠어라는 의미가 됩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뭐 형태를 조금씩 바꿔서 정말 다양하게 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드디어 결정했어 말하고 싶을 때 I finally made up my mind. 네. Or 뭐 아직 결정 못했어.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그리고 뭐 빨리 좀 결정했어. Have you made up your mind yet? 이렇게 또 쓸 수 있잖아요.
1: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0: 그래서 make up one's mind를 하나의 뭐 덩어리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1: Exactly. And remember, my changes depending on the subject. I made up my mind. Did you make up your mind? She made up her mind. 해서 이 주어에 따라서 my, your, her, his처럼 소유격도 함께 바뀐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이 질문 있어요. 왜냐면 우리 말로 뭐 사람이 좀 결정하기 좀 어려워한 편이면 뭐 나 결제 뭐 장애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럼 영어로도 이런 표현 있습니까?
1: 그렇죠. 이럴 때 유용한 표현이 바로 indecisive. I'm so indecisive.
0: 네.
1: 저 정말 결정을 잘 못해요. I'm an indecisive person. 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입니다. 민수 is an indecisive.
0: 진짜? 네.
1: 예, 그래서 indecisive 하면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우유부단한이란 뜻이에요.
0: 네.
1: 그래서 영어로 나 결정하는 게 좀 힘들어라는 표현을 쓰시고 싶다면 I am so indecisive 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번 메뉴판을 막 붙잡고 뭐 20분씩 막 고민하다가 그렇죠. 뭐 저 말고요. 뭐 그냥
1: 힘들어요.
0: 아는 친구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Oh, you're so indecisive. 너 진짜 결정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 친한 사이에만 써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0: Yeah, anyway, so next time you're having trouble deciding, instead of just saying, I don't know, try saying, I can't make up my mind.
1: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상황극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That's your first line.
0: Minzuya, oh. What are you doing?
2: 좀 조용해 봐. I'm trying to make a very important decision.
0: Oh, what is it?
2: I can't make up my mind.
0: About what?
2: Which photo I should post? Oh, 어떤 것을 하지?
0: You've been staring at your phone for 20 minutes.
1: 아, 폰이구나. 이 종이가 아니고.
2: I know. They all look so good.
0: Minzuya, they're all the same photo.
2: 아니, 봐봐. You know, look, my smile is slightly different in this one. And what about this one? 이거 좀 더 잘 나온 것 같은데.
0: I can't see the difference.
2: 아, 진짜 눈 없다.
1: Totally 안 돼. 다르잖아 완전. 네. 아니 진짜 이럴 때 있었거든요. 친구가 이 사진이 좋아. 이 사진이 좋아라고 하는데 둘 다 똑같은데? 아니야. 완전 달라라고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게 폰에 가끔씩 그 포토 앨범에 들어가면 duplicates folder가 있거든요. 복사된 사진을 이렇게
0: 진짜 똑같은 사진이요.
1: 진짜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완전 다른데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그래서 I can't make up my mind.
0: 깜짝 첫 번째. 네. I can't make up my mind. 진짜. 종이를 드셔가지고 지금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1: 원고이나 폼이라고
0: 죄송합니다.
1: 좋아요. 자,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0: 두 번째 표현은요. I'm torn between the two. 오. 둘 사이에서 고민 중이야. When you say I'm torn between the two, it means you're having a hard time choosing between two options because both of them are appeal. Both of them appeal to you.
1: Yes.
0: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쪽을 골라야 될지 이제 고민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여기서 torn은 원래 tear, 찢다의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between 뭐뭐 사이에서와 이게 함께 이렇게 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I'm torn between the red one and the blue one. 뭐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진짜 고민 중이야. 뭐 I'm torn between pizza and pasta. 피자랑 파스타 중에서 뭐 고민 중이야. 고민할 거 있나? 두 개 다 사면 되잖아요. Get both. Why not? Right? 뭐 I'm torn between staying home and going out. 집에 있을지 나갈지 고민 중이야. 그래서 I'm torn between A and B 이 형태로 기억하면 됩니다.
0: Exactly. And if both choices are already clear from the conversation, you don't even have to repeat them. You can simply say, I'm torn between the two. I'm torn between these two. 그래서 나 이 둘 중에서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면 이 torn이라고 하면 무조건 둘 다 좋아서 고민하는 이게 상황인가요?
0: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마음에 들어서 고민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1: 네.
0: 뭐 꼭 좋은 선택지일 필요는 없죠, 사실. 이 두 방향으로 마음이 이렇게 뭔가 끌려서 결정 내리기 힘들 때 쓸 수 있는데
1: okay.
0: 예를 들어 I'm torn between taking the job and staying where I am. 뭐 이런 좀 심각한 뭔가 중요한 결정. 아, 그 일을 지금 내가 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 남을지 고민 중이야. 이럴 때도 써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I can't decide라고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0: 맞습니다. 지금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I'm 네. torn between 지금 세 번째 듣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거, 외우셨네요.
1: 두님이 은근히
0: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1: 근데 이 말이 뭐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0: I'm torn between 네. All Star English and Morning 이거인 거죠 지금 예문.
1: 이 닥터수님이 I'm torn between 그쵸 이 예문으로 I'm torn between All Star and Morning이라고 하는데 이 고민이 됩니까? 또 고함질만 안 됐는데 고민이 되죠. 고민도 될 수 있죠. 근데 닥터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거를 꼭 고민해야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0: 예전에 이렇게 댓글 달았다가 매번 혼났다고 하셨네요. 그냥 그때 진정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부장님이 잘 생각하면 모닝 1등이라고 하는데 닥터스님 혹시 그렇습니까? 아 혹시 그러냐고요? 네. 이게 무슨 피부가 지금 빨개져요 지금. 좀 불 좀 정적해 주세요. 나 이거 좀 화나는 건 너무 티 났는데.
0: 진짜 빨개졌어요.
1: 자, I'm torn between A and B. 자,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Enzo, have you decided what you're doing this weekend?
1: Not yet. I'm torn between staying home and going to the gym.
0: Go to the gym. You said you wanted to get in shape.
1: Hara, but my couch really needs me.
0: Your couch needs you?
1: Minju, 몰라서 그러는데 we've been through a lot together.
0: Minsu,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gym?
1: 아, 그때 있잖아. The signing up count?
0: Let me sleep on it.
1: 이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0: Yeah, 하룻밤 생각해 볼게. When you say let me sleep on it, it means you don't want to make decisions right away. You want some time to think about it first.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생각해 본 뒤에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sleep on something은 직역하면 뭐뭐에 대해서 뭔가 자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잠을 자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let me sleep on it and get back to you tomorrow. 뭐 하룻밤 생각해 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Can I sleep on it? 그럼 보통 다음 날 뭐 답장을 주겠다라고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I need to sleep on it.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꼭 정말로 하룻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are not ready to decide right now. 당장 결정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물건 뭐 살지 고민할 때, 제안받았을 때,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정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바로 답을 원하는 상황에서도 let me sleep on it 뭐 이라고 하면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이런
0: 맞아요.
1: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0: And if you want to sound a little more polite, you can add let me sleep on it and I'll let you know tomorrow. 그러니까 언제 알려줄지를 함께 좀 얘기를 해주면
1: 네.
0: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1: 그렇죠? 네.
0: 훨씬 편할 것 같아요.
1: Or 오히려 뭐지 그 답장을 이제 원하는 분한테 뭐 좀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Sleep on it and let me know later.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let me sleep on it 이 한마디를 잘 기억해 놓으면 그죠 이게 충분히 그냥 conversation에서 충분히 시간을 달라 or 시간을 줄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So next time you're not ready to make a decision right away, instead of just saying I don't know, try saying let me sleep on it.
1: 두두님은 겨울 잠 자고 2주 뒤에 답 드리죠라고 하는데 두두님 곰입니까? Are you a bear? 자 그러면 let me sleep on it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Minsu, so are you gonna get it?
1: 진짜 어렵다. I don't know. Let me sleep on it.
0: Minsu, you'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an hour.
1: 아는데, I don't want to make a tough decision I'll regret later, okay? 나중에 후회할 결정 하고 싶지 않아.
0: How much is it?
1: $2.
0: $2? Just buy it.
1: That's how they get you, okay?
0: Who's they?
1: The snack industry. 이거 진짜 고민하고 사야 돼, 이거. 이거 초콜릿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0: 짜증내요. 짜증 없는데 대본에. 초콜릿.
1: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편의점 들어가면 어디에서 제일 이렇게 고민을 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편의점 갈 때마다 사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근데 진짜 이렇게 고민하는 그 섹션이 있잖아요. 네, 우리 부장님은 라면 코너이대요.
0: 네.
1: 근데 저는 라면 아니에요. 라면은 늘 먹는 라면만 먹는 거니까 딱 내가 사는 걸 알거든요. 저는 딱
0: 초콜릿?
1: 바로 뒤에 저 보통 편의점 라면 파는 바로 뒤편에 과자. 과자 섹션. 네. 짭짤한 거 사야 되는지 달콤한 거 사야 되는지 초콜릿 사야 되는지 바닐라 사야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0: 네.
1: 괜히 물어봤습니다.
0: 죄송해요.
1: 우리 카페 TV님 맥주 코너요. 맥주 코너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그 편의점 알바는 사장님 좀 의심합니다. 이 사람 무조건 카드 받아야 되겠다라고 네 하거든요.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배웠던 표현.

0: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I can't make up my mind.
2: 결정을 못 하겠어.
1: I'm torn between the two.
2: 둘 사이에서 고민 중이야.
1: Let me sleep on it.
2: 좀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할게.
0: 네. 너무너무 잘 배웠습니다, 쌤. 근데 마지막 이 문자 읽고 갈게요. 우리 신비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민수님, 오늘 김광진 가수님 닮으셨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잠깐만요. 자, 저 김광진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부장님 이거 칭찬입니까? 이거 극입니까? 아, 칭찬이래요. 칭찬. 이거 신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좀 살짝 그렇게 닮았죠? 네. 이쪽이요? 아니면 이쪽이요? 네. 알려주세요. 자, 민지쌤, we'll let you go now. 다음 주 또 봬요.
3: Thank you.
0: Alrigh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너드 커넥션이 부릅니다. 아니에요. 역시 우리 좀 빠르네. 네, 역시 우리 아주 relevant하게, time sensitive하게 우리 부장님이 노래 바꿨습니다. 김광진의 노래입니다. 편지.

0: 롱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선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1: 네?
0: 우리 그 민수 씨가요 방금 책을 고르셨는데 우리 둥피님께서 죄송한데요 책을 그다지 안 읽을 듯한 이미지라서
1: 읽는 책 아니었어요. 가족 앨범입니다. Family album 무슨 말입니까?
0: 독서가 아니었고요.
1: 네.
0: 네, 가족 앨범을 보려고.
1: 그렇죠. 저 어느 가족 앨범 볼까 지금 고민 중이었는데.
0: 혹시 긁히셨나요?
1: 아니요.
0: 그렇죠, 그렇죠. 우리 민수 씨는 긁히지 않아요.
1: 왜 과음 지르지? 네,
0: 우리 닥터 수님 냄비 받침 아닌 거 아니에요?
1: 어떻게 하세요? 저 뒤에 라면 끓이고 있거든요.
0: 와와와 앨범이었어요. 앨범. 네. 오늘따라 화가 많은 민수 씨.
1: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입니다. 오해가 영어로 misunderstanding이죠.
0: misunderstanding.
1: 우리 부자분들 네. 가족 아닙니까 이제?
0: 그렇죠.
1: 이 오해했으면 안 되죠.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절대 화나지 않아요.
0: 우리 민수 씨 화낸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냥 강하게 얘기한 것 뿐이지. 자 이제 순위를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1등 기억하시나요?
1: 어제요? 네. 저 아니었어요?
0: 아니에요.
1: 아니었어요?
0: 그 저번 주 금요일이었잖아요.
1: 아 네네네. 맞아 맞아.
0: 어제 월요일.
1: 어제 누구였더라? 아 누구였더라?
0: 힌트 드릴까요?
1: 네.
0: L.
1: L. 아
0: 아직 여기 계시거든요.
1: 엘리아님.
0: 엘리아나님. 엘리아나님.
1: 엘리아. 아 이건 다른 건데.
0: 네. 엘리아나님이 어제 1등하셨는데 네. 오늘은요 낙지연이님이 좋아요도 1등 순위도 1등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나님 카.
1: 네.
0: 네. 아쉽게도
1: 이번 주 아무도 없겠네 그러면
0: 이번 주는 없어요.
1: 네,
0: 네 이번 주는 없고 근데 저희가 어제 얘기하다 말았던 게 저번 주 금요일은 민수 씨가 1등하셨잖아요.
1: 네.
0: 이걸 카운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낙지연이님이 2등하셨거든요.
1: 네.
0: 만약에 우리 그 부스타 분들께서 아 아니다 민수 씨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낙지연이님이 1등 한 걸로 카운트를 할지 말지 투표를 하려고 했어요.
1: 네.
0: 민수 씨는 반대했잖아요.
1: 반대했죠.
0: 네.
1: 왜냐면 제가 1 달고 바로 아하. 다음에 누가 1 달았으면 봐줄 건데
0: 네네.
1: 일단 그날 제 기억으로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0: 아,
1: 네.
0: 그 조금 힘들겠네요.
1: I pressed 1, 네. type 1, hit enter, and I pressed the like button. 일단 1등 찍고 네. 좋아요 먼저 누르는 게 저였어요.
0: 아 그러면 좀 아쉽네요.
1: 그러시면 안 됩니다.
0: 아 그럼...
1: Don't do this.
0: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님이 2등 하셨고요. 베네님이 3등.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황 작가님께서요. 저 내일 라이브 갑니다.
1: 오! 오!
0: 내일 한 200분 오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200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1: 200분이 들어오면 이거 네. fire hazard가 되거든요. 이 한국말로 fire hazard가 뭐예요?
0: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터질 것 같다?
1: 아니 그게 아니고
0: 모르겠어요.
1: 네.
0: 아 모르겠어요.
1: 네. 왜냐면 이 그 소방관들이
0: 네.
1: 딱 정하죠. 건물에 네. 방에 무조건 맥시멈 이 정도만 있을 수 있다.
0: 아 대피소.
1: 네. 아닌데.
0: 아니에요.
1: 일단 할 거 하세요. 제가 네. 찾아볼게요.
0: 찾아보시는 동안 우리 진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민수님.
1: 안녕하세요.
0: 이건 반응하시네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돼지 엄마님께서요. 날씨가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찾으셨나요?
1: 화재 위험이라고 합니다.
0: 아 화재 위험. 그만큼 200분이 안 오셔도요. 10분만 오셔도 내일은 뜨끈뜨끈할 겁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네. 이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도 50명은 넘어야 돼요.
0: 근데 많은 분들께서요. 내일 민수 씨 실물 영접하면 진짜 좀 많이 기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문자들도 좀 있었어요.
1: 여러분.
0: 네.
1: 기대하세요.
0: 내일 머리 내리실 건가요?

0: 내일 머리 하고 와야죠. I'm gonna get my hair done and everything. 네.
1: 피디님이 무표정이시.
2: 저도 저런 무표정 처음 아니, 봤어요.
0: 부장이 네. 자기 호스트가 그렇게 준비하고 네. 온다는데
2: 얼마나 반응을 하기 싫으셨으면
0: 그렇게 웃기십니까?
2: 눈이 건조하셔서 좀 눈을 제대로 못 뜨신 걸.
0: 아니 자기 호스트 그렇게 멋지게 나오려고 준비한다는데.
2: 네네네.
0: 우리 부장님 웃으세요. 지금.
2: 우리 중피님이 민수 씨 완전 키가 크시다고.
0: 완전
2: 192.
0: 일단 그렇게 생기면 됐어요. 네. 아. 그렇게 생기면 됐어요. 네.
2: 우리 달지님 저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안 오실 건가요? 그럼 안 되죠. 네, 우리.
0: 근데 아니 달지님, if you're sick,
2: 네네네. 네,
0: 혹시 몸이 이렇게 열이 많다 그러면 아프시면 일단 몸 먼저 챙겨야 되죠.
2: 그쵸,
0: We understand
2: 그쵸.
0: if you're sick, you can't come.
2: 맞아요. 네. 그래서 내일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네.
2: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 퀴즈가 있었는데. 행사 두 개가 겹쳤다면 어디 갈 건가요? 20년 지기 친구 결혼식 vs 아이의 첫 가족 운동에 참석하기였는데 우리 두두님께서요 저한테 실로폰 치는 법 과외 받으실래요? 굉장히 이제 그 연관이 없는 저한테 실로폰 치는 법 과외 받으실래요? 혹시 얼마나 우리 둠피님께서 그동안 참으셨으면
0: 아니
2: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0: Listeners, 두두님 네. 보세요. Look how many keys are on this xylophone. 진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5 26 27 28 29 정도 있을 겁니다.
2: 그럼 지금을 기회로 네. 제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증명해 보시죠. 네. 한번 보여 주시죠.
0: 여러분. 네. 음악 내려 주세요. 음악 내려 주세요. 잘
2: 자,
0: 듣게.
2: 3 2 1
0: 오! 필요 없습니다.
2: 오, 이 정도면
0: Because I get too excited when somebody gets something correct. 그래서
2: 네. 우리 달지님께서 오 거의 그 초등학교 그 자녀들이 하는 그 장기자랑 반응하는 그 학부모 느낌으로 다들 지금 달지님께서 빨리도 칠 수 있나요?
0: 아 진짜 이거
2: 지금 장기자랑 쇼 같은 빨리 네 오. 야,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한 마리 전에 죄송합니다.
2: 네, 네, 들어오세요.
0: 네,
2: 네 그 달지님 오 한 번 더 들어왔어요. 네, 뭐 이 정도 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당첨자가 있습니다. 누구? 네, 까매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세요? 아, 치는 걸 날리셨네요. 네. 어, 네네. 자, 이 정도로 문자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네.
0: 스틱 두 개로도 칠 수 있어요.
2: 이것까지 보고
0: I have 하죠. two sticks for the xylophone. 두 개로도 칠 수 있습니다.
2: 우리 까베님도 오 역시 칭찬은요 우리 민수 씨를 춤추게 합니다. 네. 혹시 발로도 할 수 있나요?
0: 일단 하세요.
2: 알겠습니다.
0: 준비할게요. 네.
2: 자 오늘의 this is all.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미국에는요.
0: 네.
2: 목욕탕에 가면
0: 네.
2: 때미는 문화가 있나요?
0: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네. There's no such thing as a 목욕탕.
2: 목욕탕.
0: When it comes to like 네. American culture.
2: Uh-huh.
0: There are like Korean 목욕탕s uh-huh. in America.
2: 네.
0: There are like Russian saunas
2: uh-huh.
0: in America.
2: In America.
0: But there's no like American sauna.
2: 오, 완전 이제 그 미국만의 그런 본토 사우나 이런 건 없다.
0: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한국인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목욕탕 가면
0: 네.
2: 때미는 문화잖아요.
0: 네.
2: It's scrubbing off dead skin. 이제 때죠, 때.
0: 때.
2: 너무 칭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또 무표정으로. 이어서 할게요.
0: 네.
2: Actually, good for your skin입니다. 때미는 게 실제로 피부에 좋을까요? 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민수 씨는 때 혹시 좀 자주 미시는 편인가요?
0: 아니요.
2: 아니에요. 혹시 당해봤어요?
0: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 Never
0: once.
2: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마음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0: 네.
2: 저희 아버지

이랑 목욕탕 갔는데요. 네. 그 옛날 지금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 밀어 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거든요. 그때 한 좀 많이 울면서 그 때 그 밀림을 당하셨어요. 그때 들었던 말이 아 때 밀면은 피부에 좋다. 개운

0: 이라고 합니다. 땜이는 이 문화 자체가 그동안 잘못 알아온 myth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 좋지 않다고 해요.
1: Okay.
0: So there are two critical dermatological facts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때타올로 문지를 때 이제 국수 가락처럼 밀려나오는 이 때가 있잖아요. 90%는요. 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1: 네.
0: It is the painful result of vital skin barrier cells being torn apart and clumping together with towel fibers under extreme friction. 그래서 이 the baby smooth shiny skin after scrubbing isn't clean. It is a raw injured skin surface stripped completely naked.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때를 밀고 나면 개운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이 특유 시원함이요. 이게 위생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신경 자극에 의한 일시적 착각이라고 합니다. So without its protective shield, skin loses moisture rapidly, leading to severe chronic dryness, itching, and eczema.
1: 네, eczema.
0: Eczema. 네. 네. 그래서 파괴된 각질을 복구하려다가 각질이 더 두껍고 지저분하게 생기는 악순환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요. 노화가 두 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1: I see.
0: 그 전에 그것도 했었잖아요. 그 우유.
1: 네.
0: 피부에다가 쓰면 좋은가?
1: 네.
0: 그것도 아닌 걸로 판명이 됐잖아요.
1: 맞습니다. 네. So scrubbing off dead skin, actually good for your skin. Scientifically, no. Mm-hmm. But we have people chiming in. 아, 각질은 어느 정도 필요하죠.
0: 그쵸,
1: 우리 카베 TV님이 말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닥터수님이 유사품 기지도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0: 유사품 기지도 있습니다.
1: 네.
0: 우리 근데 두둥님께서요. 혹시 저희 듣고 계신가요?
1: 있습니다.
0: 내일 현장에서 딩동댕 쇼 가능?
1: 기대하세요.
0: 그 밸런스 퀴즈에서는 그 뭐라고 왔었죠? 저한테 실로폰 치는 법 과외 받으실래요? 지즈조에서는 내일 현장에서 딩동댕 쇼 가능. 가능하신가요?
1: 기대하세요.
0: 오케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부산. Why did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7: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8: The time is now 8 o'clock.
9: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During Gender Equality Week from September 1st through the 7th, a wide variety of events took place to explore how we can continue fostering a community where equal opportunity and participation are guaranteed regardless of gender. In Busan, the 2026 Gender Equality Week commemoration ceremony was held, featuring the presentation of the 28th Busan Women's Award to honor an individual who has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women's rights, the realization of a gender-equal society, and regional community development. So today we are joined by the recipient of the 28th Busan Women's Award, Ms. Yoo Soon-hee,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Women's News, Busan Yeoseong Shinmun. And since leading the founding of the paper back in 1999, she has been recognized for her dedicated efforts over the past 27 years in amplifying the voices of local women, expanding women's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discovering female talent, and spotlighting grassroots women activist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제28회 부산 여성상 수상자 유순희 부산 여성신문 회장과 함께합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부산 여성들의 삶과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양성평등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게 됐는데요.
0: 네.
1: 저는 부산 여성신문 회장 유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So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First of all, I want to congratulate you. You were awarded the 28th Busan Women's Award. How do you feel about receiving this award and what does this honor mean to you? 네, 먼저 28회 부산 여성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과 함께 이 상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다시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요. 지난 한 3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부산 지역의 여성 단체와 함께 여성들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면서 여성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요. 저 역시 함께 성장해왔던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부산 여성상은 1999년에 제정되어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정되었는데
0: 네.
1: 부산 여성계에서는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한 총 4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부산 여성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부산시의 대표적인 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 실천한 그런 여성들을 중심으로 수상을 해오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 서류와 뭐 현장 실사 이런 것까지 거치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 기준도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0: 네.
1: 그만큼 이제 권위 있는 상인 만큼 대가 없이 여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활동해온 시간들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 있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So she expresses sincere joy and gratitude for receiving such an honorable award. Having spent nearly 30 years alongside Busan's women's organizations, advancing women's growth and shaping their history, she feels deeply touched that these years of growing together are being recognized. Since its establishment back in 1999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women's social participation, the Busan Women's Award has become the most prestigious honor in Busan's women community, with 40 recipients to date, and presented annually during Gender Equality Week from September 1st to 7th. It recognizes women leaders who have made a positive impact through community service and grassroots action, serving as role models for women across Busan. Given the award's rigorous selection process, including document reviews and on-site evaluations, she says the recognition brings immense fulfillment and joy, making her feel that her years of dedication to advancing women's progress have been really recognized. Mm. Now, this award surely recognizes a wide range of achievements spanning your 27 years of dedication. So looking back on your own journey, which specific efforts and initiatives do you feel play the key role in leading to this prestigious honor? 이번 수상에는 지난 27년 동안 이어온 여러 활동이 함께 평가됐을 텐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떤 활동과 노력이 이번 부산 여성상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1: 우리 여성신문의 창간 정신이 하나 되는 여성, 하면 되는 여성, 창조하는 여성인데요.
0: 네.
1: 이것은 지역 여성들의 합과 단결, 연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운 기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표 아래 그 지역 현안과 여성 현안에 대해서 지역의 모든 여성 단체가 연대해서 함께 조직화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여성의 힘을 키우는 데 일조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여성 이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오면서 주요 아젠다를 또 설정을 하고 여성 운동의 방향을 이끌어내서 결과적으로 여성 정책의 도입이라든가 실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알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해온 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인정받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여성 정치 아카데미 같은 것을 개설해서 여성 인재를 좀 양성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인정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So she notes that the founding motto of the Busan Women's News is United Women, Capable Women, and Creative Women served as a guiding banner to foster harmony, unity, and solidarity among local women. Now, under this mission, the paper helped organize and unite the all local women's groups to speak with one collective voice on regional and women's issues, empowering women and setting timely agendas that guided the direction of the local women's movement, ultimately exerting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roduction and, of course, the work of women-focused policies. Above all, she takes deep personal pride in their work discovering new figures, introducing them to the public, and nurturing female talent. In particular, she attributes the positive evaluation behind the award to her contributions toward expanding women's participation in institutional politics, which was driven by unearthing agendas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and operating the Women's Political Academy as well. Well, when you led the way towards the founding of the Busan Women's News back in 1999, you began in earnest the work of bringing local women's voices to the world. So what would you say has changed the most compared to back then, and where do you feel change is still desperately needed?
2: 1999년 부산 여성신문 창간을 주도하면서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아직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1: 네. 여성신문을 창간할 당시인 1999년만 하더라도 네. 아직 우리 사회가 봉건적 사상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여성신문이 창간할 때 내세운 슬로건이 여성이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게 모토였습니다.
0: 네.
1: 많은 여성들이 안방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고 이런 여성들을 사회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활동을 진작하고자 했는 게 그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0: 이나 능력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런 잠재력을 일깨우지 못하고 여성들이 그냥 안방에서만 머무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네. 비단 직업적인 활동 외에도 사회 각종 영역에서 주체적인 세력으로 활동하기를 권장하고자 이제 그 정신을 담았고요.
1: 네.
0: 그런데 90년대만 해도 우리 사회가 사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또는 뭐 여성도 명태처럼 두들겨 패야 정신을 차린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통할 때였는데 사실 운전하는 여성들만 봐도 그때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었죠. 네. 그래서 소뚜껑 운전하지 뭐하러 이렇게 나와서 길을 막히게 하느냐. 막 이런 인식들이 많았고 여성들을 멸시하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우리 변화된 걸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에 이제 여성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여성 정책이나 여성 인권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많은 변화 발전은 있었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남성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겨우 그냥 맞배기식으로 여성들을 이제 배려해주는 정도에 불과한데 남성 중심적인 정치 구조가 변화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성 권한 척도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결정의 자리엔 더 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So she recalls back in 1999 society had not yet fully escaped deeply rooted thinking, right? Patriarchal thinking when the paper was founded under the slogan when women change the world transforms and many women were still confined to homes and hesitant to participate in society. She wanted to encourage them to step into the world, discover their potential, and become active and independent forces across diverse fields, of course. And in the 1990s here in Korea, discriminatory sayings and attitudes toward women remained widespread, even mocking women for driving. And while policies and legal reforms and advances in women's rights have brought remarkable change, she regrets that women remain underrepresented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She points to Korea's male-dominated political structure as a key reason the country's level of female empowerment remains the lower middle tier among OECD nations.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the recipient of the 28th Busan Women's Award, Ms. Yoo Soon-hee,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Busan Women's News. Now, you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xpanding female representation, as you mentioned. So what made you view women's involvement in politics as such a vital mission?
3: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 확대를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일반화하고 법제화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야 절반의 국민인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1: 네.
0: 여성계 각종 현안과 뭐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해서 여성 자신만큼이나 잘 알거나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성차별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 것이고요.
1: 네.
0: 실제 여성의 섬세함과 그 포용력, 화합과 연대의 정신은 남성보다 좀 강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상을 보다 평화롭고 평등하게 이끌 수 있는 주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1: 우리 네. 삶과 가까운 정책일수록 네. 다양한 경험이 또 네.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네.
2: So she points out that both i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the legislature is parliament. And for the voices of women who make up half the population to truly be reflected in policy, women must actively take par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ere real-life policies are drafted and enacted. Because no one understands or feels the pressing needs of women's and also family issues as deeply as women themselves, she stresses that women must enter politics directly to reform gender discriminatory practices. She believes that women possess greater delicacy, inclusivity, and a spirit of harmony and solidarity, making them the true agents capable of building a more peaceful and equal world. And in 2010, you established what's called the Park Cha-jung Women's Activist Award to discover and spotlight women working across our local communities. So what made you feel that searching out and documenting the story

0: stories of these women who have worked steadfastly and their vision was so, so important. 네, 2010년엔 박차정 여성 운동가상을 제정해서 지역에서 활동해온 여성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일도 하셨는데요.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1: 네, 역사적으로도 많은 애국자 가운데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자 역시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적 관점에서 역사가 기록되다 보니 여성들은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근현대 역사를 돌아봐도 많은 여성 선각자들이 구국운동을 했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많은데 이들을 기록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발굴하여 기림으로써 후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었고요. 또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중에서도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처럼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는 여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의 노고를 또 기리고 격려하고 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후배 세대들에게 기감으로 삼고자 제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0: 네, 이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일도 변화의 네. 중요한 시작이죠.
1: 네, 네.
2: Absolutely. So throughout the history countless patriots were women. Yet because of those who documented history were predominantly men, events were recorded through a male lens and leaving women perpetually marginalized. And looking back at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numerous pioneering women led national salvation movements and exerted a positive influence on society. She wanted to record their stories and just show unsung figures to honor them, ensuring their legacy would inspire future generations. Noting that many women living today have worked just as devotedly for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or for women's advancement as independent activists once did, she emphasizes her desire to make their dedication and contributions known so they may serve as role models for others as well. Now, starting from the media and branching out into civil society, the women's movement,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you have engaged across so many diverse fields. So what guiding principle or core philosophy have you just held onto?
0: 언론에서 시작해서 시민사회와 여성운동, 정치와 행정 등 정말 여러 영역에서 활동해 오셨는데요.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지켜온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평소에도 공의롭고 명분 있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저희 소신이고 또 활동의 원칙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고요. 10여 년 전에 제가 이순신 정신을 배우고 접하고부터는 이순신 장군이 평생 일관되게 실천해온 4대 정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이라는 4대 정신과 가치가 있거든요.
0: 네.
1: 이러한 4대 정신을 생활 속에서 좀 적용시키고 실천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애민 애족의 정신이라든가 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정성스러운가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한가 그리고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돌파구를 찾고 도전 정신까지 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체크리스트화하고 있는 정신이 있는데
0: 네.
1: 이런 것들이 저의 이제 실천 가치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I love how she phrased it. So she shares that her guiding principle has always been never hesitate when a cause is righteous and just. A belief that shapes every decision she makes, she shared. And since studying the spirit of Admiral Yi Sun-shin about a decade ago, she has sought to apply his values of love, sincerity, justice, and self-reliance throughout her work. These values serve as a personal checklist before taking action. Whether she acts with love for the people and nation, approaches her work with genuine devotion, remains just and fair, and has a determination to overcome challenges independently rather than relying on others. Well, listeners, if you a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s. Yoo Soon here in the studio. She is the recipient of the 28th Busan Women's Award. And for Busan to become a city where both women and men can fully realize their potential and grow together, what changes and efforts do you feel our societies must make moving forward?
3: 우리 부산이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1: 제도권을 비롯해서 사회 곳곳의 시민단체라든지

0: 언젠가 기업 할 것 없이 동등한 참여와 역할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또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런 점에서 이제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지금보다 더 향상되어야 하고요. 모든 선출직의 여성의 참여 부분에서도 제도적으로 이제 뭐 프랑스처럼 50대 50으로 절반의 비율을 여성을 참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을 말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실천과 실행은 아직 더딘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성들이 우리가 여자니까 또 남자니까 이래야 된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좀 버리고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네. 기회와 또 권한이 함께 보장될 때 실질적인 네. 양성평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So she stresses that equal participation and roles must be established across the institutional sector, civic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alike, highlighting equal female represent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 that regard, she notes that the proportion of women in high-ranking positions must increase beyond current levels. She also calls for institutionalizing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n explicit 50-50 mandate for all elected offices to realize a truly gender equal society, pointing out that while our society readily acknowledges gender equality in word, action and implementation remain sluggish. She continues and concludes by urging women themselves to cast aside notions of because I am a woman or because I'm a man, right? And instead take ownership to judge and act as independent, proactive leaders in all things. Well, just as shifts in institutions and policies matter, the perspectives and attitudes we hold toward one another in everyday life seems, you know, equally vital. So to build a society where women and men truly respect each other and thrive side by side, what kind of mindset or attitude do we need to cultivate?
1: 이 제도나 정책의 변화만큼 우리 일상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식이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0: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 네.
0: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우리 스스로 던져버리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겠죠. 또 다행히 요즘은 다행히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많이 정착되었고
1: 그쵸.
0: 또 가사와 육아 같은 것도 부부 공동의 몫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여성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과 사회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속해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서로의 역할을 정해놓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네. 문화가 정말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2: So she emphasizes the need for us to cast off our own preconceived notions and biases regarding women and men, focusing instead on a shared commitment to mutual coexistence and collective progress. At the same time, she stresses that both sides must show care and respect around matters arising from biological differences,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burdens borne solely by women, and consequences tied to them. On an encouraging note, she observes that paternity leave for men has gained widespread traction and that domestic duties and childcare are becoming firmly established as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couples. And in light of this, she adds that incentives for female-friendly and family-friendly businesse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should continue to expand.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오늘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양성이 조화롭고 평등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고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도시, 글로벌 평등 도시 부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이 모두에게 더 공정한 도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2: So she shares that it was just a pleasure connecting with our listeners today. Looking ahead, she expresses her heartfelt hope that our society will cultivate greater gender harmony and firmly establish a culture of equality, wishing for Busan to grow into a joyful city and be by the entire world, a truly global gender equal city.

0: And it is time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Yuri is joining us from Hyogo.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효고의 김유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일본 현지 김유리 통신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our correspondent Kim Yuri joining us. Now, here's our first news. Japanese government bond yields have reached their highest level in 30 years, raising concerns across global financial markets. So what is driving this development?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일본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장을 일고 있다고요?
1: 네, 로이터통신이 지난 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2024년 9월만 해도 0.8% 수준이었던 금리가 불과 2년 사이에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같은 기간 미국 국채 금리 상승폭은 1%포인트에 그쳐 미일간 금리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0: I see. So Reuters reported on the 2nd that Japan's 10-year government bond yield rose above 3% for the first time since 1996. The yield was around 0.8% in September 2024, meaning that it has more than tripled in roughly 2 years. Over the same period, U.S. Treasury yields rose by about 1 percentage point, narrowing the gap between U.S. and Japanese interest rates. And why does a rise in Japanese bond yields matter for the global bond market?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네, 일본은 미국

0: 국채 최대 보유국이자 전 세계 채권 시장의 큰 손인데요. 자국 금리가 오르면서 해외 채권을 팔고 자금을 본국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순매도 규모가 3조 엔을 넘어섰고, 시드니, 런던, 싱가포르의 채권 딜러들도 일본의 수요 둔화를 이미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 그렇군요. So Japan is the largest foreign holder of U.S. treasuries and major investor in global bond markets. And as returns on Japanese bonds rise, Japanese investors have a greater incentive to sell overseas bonds and bring funds back home. Net sales of foreign bonds by Japanese investors have exceeded 3 trillion yen so far this year, and bond dealers in major financial centers are already reporting weaker demand from Japan. So then, what could this mean in the months ahead?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0: 네,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해외 포지션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흐름 자체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JP모건 자산운용 조사에서 국내 채권 보유를 늘리겠다는 일본 법인 연금의 응답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일본 정부연금 투자 펀드의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글로벌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1: 네, 세계 채권 시장도 이제 일본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So analysts say Japan's overseas investments built up over decades will not be reversed overnight. However, the direction of investment is beginning to shift. More Japanese corporate pension funds are considering increasing their domestic bond holdings, while Japan's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may also adjust its portfolio. Those moves could have wider implications for global bond markets. Well, let's jump into our next news for today. Japan is seeing a sharp rise in investment among younger people, supported by tax-free investment accounts and a stronger stock market. So, what is behind the trend?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일본 청년층 사이에서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비과세 투자 제도인 니사의 확산과 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 붐이 일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니사 매수 누계 금액은 71조 엔으로 2023년에 두 배로 늘었고, 20대의 26%, 30대의 38%가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성공으로 일찍 직장을 떠나는 이른바 파이어족도 늘고 있는데요. 치바현의 한 30대 부부는 주식으로 5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4억 7천만 원을 모은 뒤 대기업을 그만두고 취미생활과 육아를 즐기는 삶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1: I see. Very interesting. So, as reported by the Yomiuri News on the 4th, as the expansion of NISA, a tax-free investment system interlocked with rising stock prices, an investment boom is blowing centered around youth. As of the end of 2025, cumulative NISA purchase amounts reached 71 trillion yen, doubling from 2023, with 26% of those in their 20s and 38% of those in their 30s already holding accounts. The so-called FIRE movement, retiring early due to investment success, is also growing. A couple in their 30s in Chiba Prefecture gathered 50 million yen, about 470 million Korean won, through stocks and chose a life quitting major corporations to enjoy hobbies and child-rearing as well. Well, the investment boom is also raising concerns. So, what are the risks? 예, 하지만 투자 열풍이 과열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어떤 문제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도쿄의 한 32세 직장인은 월 40만 엔을 투자에 쏟아부으면서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생활비를 5만 엔 미만, 우리 돈으로 약 47만 원으로 줄이는 이른바 니사 빈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출신 전문가는 최근 수년간 주가 상승으로 성공 체험만 한 이들이 많지만 투자는 늘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SNS를 통한 투자 사기 피해도 급증해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약 798억 엔에 달하는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투자에는 언제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 사기에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So some young workers are cutting essential living expenses in order to invest more money. One Tokyo office worker reportedly invests 400,000 yen a month while living on less than 50,000 yen for basic expenses, a pattern sometimes described as NISA poverty. And financial experts caution that recent market gains do not guarantee future returns. And investment fraud through social media is also increasing, with reported losses reaching about 79.8 billion yen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news. The number of foreign business managers leaving Japan has risen sharply following stricter visa requirements. So what are the details?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일본에서 외국인 경영자들의 출국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0: 네, 니케이가 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떠난 외국인 경영자 수가 9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배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자본금 기준이 500만 엔에서 3천만 엔으로 6배나 올랐고, 경영 경험과 학위, 일본어 능력 등도 의무화되면서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1: I see. So as Nikkei News reported on the 3rd, the number of foreign business managers who left Japan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reached 953, surging 3.9-fold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As business and management visa requirements were significantly tightened in October last year, the capital requirement rose 6-fold from 5 million yen to 30 million yen, and management experience, degrees, and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were also made mandatory, analyzing that cases of giving up residency increase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Japan. 네, 일본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 휴고에서 김유리 통신원이었습니다.
1: All right, and that was Ms. Kim Yuri based in Japan, Hyogo,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And listeners, that's all we have for the segments for today, but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John Mayer with Last Train Home.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Oh, I do love The Cure. Do love The Cure. All right, let's dive into Here Stands the Youth. Now, every Tuesday and Wednesday through October, we're bringing you a special segment. It's Here Stands the Youth. So these are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who are living and working in Busan. We hear their diverse stories, we hear their opinions, and we experience their life through their stories, you know, here in our beautiful city. So it's from everyday challenges to the choices they make,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And so we're going to explore the lives of the youth who work and live in Busan today.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Stereotype of Busan이라는 양식당을 운영 중인 임진미입니다. 저희 가게는 전포동에 위치한 양식당이고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함께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2017년도 10월에 시작했고요. 이제 내년 되면 10년 차에 접어듭니다. 저희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가 고정관념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창업했을 당시에는 이제 양식당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전포동에 많이 없었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돈이면 국밥 먹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좀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밥이랑 비교를 당하지 않을 만큼의 맛을 내서 좀 차려보자 하는 의미로 부산의 고정관념을 깨고자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4: 가게 하루는 보통 어떻게 시작되나요?
3: 일단 매일 똑같이 육수랑 소스를 직접 만들고 있고요. 이제 손님들을 받다 보면 하루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4: 부산에서 창업하고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3: 아무래도 울산에서 제가 태어나서 놀러도 부산으로 자주 오고 부산에서 대학도 나왔기도 하고 서비스 산업도 부산이 이제 일할 곳도 식문화도 좀 많다고 느껴서 이쪽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나 여기서 하면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자체가 조금 되게 젊은 분위기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좋았어요.
4: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또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셨나요?
3: 코로나 시기 때부터 현저히 인구가 조금 감소됐다고 가게를 하면서 체감을 많이 했거든요. 매출로도 조금 영향이 있어서 그게 조금 가장 힘들었고요. 최근에 어머니 손님이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자녀분이랑 서울로 이제 미식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부산에 이런 가게가 이렇게 맛있는 가게가 있다니까 너무 자랑스럽다고 서울에도 견조도 안 밀리는 맛이다 자부심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소름 돋아요. 지금도
4: 주변 친구들이 부산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3: 일단 부산을 떠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위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4: 부산에 정착하기를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3: 제가 울산에서 나고 자랐는데 노는 친구들이 울산 친구들은 대다수거든요. 가게도 여기 있고 정착해 있으니까 친구들이 부산으로 놀러를 많이 와요. 그래서 친구들 한 번씩은 온 김에 너 얼굴 보러 왔다 이렇게 하고 아 여기 있기 잘했네 싶기도 하고요. 교통도 좋아요.
4: 청년으로서 만들어가고 싶은 부산의 모습이나 부산에서의 청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각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꿍하게 일을 하거나 꾸정한 자세로 하면 되게 힘이 안 나거든요. 같은 일을 해도 아, 오늘 또 화이팅 해보자 이런 태도로 일을 해야 저는 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각지에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아 부산 되게 활기차고 좋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4: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 일을 마치고 씻고 탁 누워서 아기한테 뽀뽀 탁 하고 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해.
4: 임진미 대표님께 부산이란?
3: 저한테 부산은 낭만입니다.

0: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The time is now 2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드디어 정상에 닿았네. 아, 역시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게 맞네. 공기가 완전 다르다.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3: Finally. Oh, this must be the top of High High Mountain. Oh, what a great view. Oh, hello.
2: Hi. 아, 빨리 저 벤치 가서 쉬어야겠다.
3: Oh, I should find a place to sit down and rest for a while. Oh, there's a bench over there. I'll sit down and rest for a while.
2: 아, 편하다. 힘든 등산 뒤에 이렇게 앉아 쉬면서 가지고 온 커피를. 여기서 또 만나네. Hi.
3: Oh, hello again. It really is a beautiful mountain, right? I'm sorry, but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My wife will be here soon.
2: 스쿠트? 아, 부인이 스쿠터를 타고 온다는 건가? 이 높은 데를. 우와, 진짜 대단하네. Good. Your wife, good.
3: My wife? Oh, yes. But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My wife will bring my dog, too.
2: 대박. 강아지도 스쿠터를 타고 온다고. 이거 그 세상만사의 이런 일이에 제보해야겠다. 와우, dog wonderful.
3: My dog? Yeah. Anyway,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2: 아, over 하지 마라 이거네.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와우,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그 신기한 스쿠터 강아지 볼 수 있겠지.
3: Oh, okay, that's right. Please scoot over just a bit.
2: Okay. I will be here.
3: That's okay. If you'd rather not scoot over, that's fine. I'll sit somewhere else.
2: Okay. Over 안 하고 기다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워볼 표현,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요? 영어로 뭐라고요?
3: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2: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3: Scoot는 빠르게 움직이다라는 뜻인데요. Over와 함께 쓰이면 옆으로 살짝 움직이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Scoot over는 엉덩이를 살짝 옆으로 밀어서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자리를 살짝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앉을 공간을 만들어줄 때 주로 쓰입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요?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3: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4: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u.
5: Today's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6: 3:00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 Star
3: English.
2: 여러분 혹시 식탐 있으세요? 음식 앞에서 상대방 식탐이 너무 심하면은 순간 정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3: That is true. But I do get a little greedy when the food is really good. But I wouldn't call it food greed. 음식은 나눠 먹어야죠. 그렇죠?
2: 맞아요.
3: 저 두 개, 언니, 언니 한 개, 아니 두 개.
2: 정 이렇게. 떨어질 뻔했네요. 아우 정말. 제가 아까 식탐 때문에 정이 떨어질까라고 했는데 정말 떨어지려고 했네요.
3: 어떡해.
2: 그런데요, 한국인들은 이건 국룰이라고는 하는데 음식이 딱 한 조각 남았을 때 있잖아요.
3: 네.
2: 한국인들은 좀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3: 맞습니다. 아 넘어가 넘어가 괜찮아.
2: 네네. 그렇지만 아무리 친한 연인이나 친구 사이라도 마지막 한 조각은 좀 물어보고 먹는 게 좋겠죠?
3: 네,
2: 여러분의 이브닝 영화 친구
3: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하이의 스타 언니 박성원입니다.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zu Shin. And welcome to All-Star
2: English.
3: That's right. We have 언니 언니 in the house.
2: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3: 네.
2: 예, 양파를 닮은 언니언니입니다.
3: 네, we have 언니언니, 언니언니. 여러분, hello and welcome to All Star English. Happy Tuesday. I do hope you're enjoying the nice weather that we're having. 우리 언니는 날씨 즐기고 계십니까? 지금이 딱인 것 같아요.
2: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좀 선선해가지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3: 저희 오늘부터 에어컨을 껐습니다. 네.
2: 저는 껐다가 아까 나오기 전에 잠깐 더워서 방에만 약간 켜놨다가 나오긴 했어요.
3: 네. 근데 사실 껐는데 저는 더웠거든요.
2: 네.
3: 근데 제가 이제 딱 나가니까 와이프가 에어컨 틀더라고요.
2: 네. 그래요. 이제는 뭐 밤에는 뭐 선풍기만 틀고 자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3: 맞습니다. 네. 여러분 enjoy the nicer weather while it's here. Okay. So let's start off the show by asking you a quick question. Would you consider yourself a foodie or do you have a bit of a food greedy streak? 나 식탐 좀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요. 다 들어요. 다
2: 한데,
3: 알죠.
2: 지금.
3: 지금 우리 부스타분들
2: 네.
3: 부스타분들 우리 방송할 때마다 음식 이 토픽이 나올 때마다 쇼에 집중 안 하고 음식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2: 네,
3: 여기
2: 그래요,
3: 오늘만
2: 그래요. 네.
3: 오늘만 조금 집중합시다. 음식 대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2: 아니, 그런데 맛있는 거 앞에서 참는 거 어렵잖아요.
3: 맞습니다.
2: 근데 최근에 한 예능에서 한 출연자 식탐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3: 네.
2: 데이트 중에 여자분이 허니 브레드를 자르려는 순간
3: 네.
2: 남자분이 가운데 빵만 쏙 빼먹었대요. 이 무슨
3: 와,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안다. 네. 근데 사실 허니브레드는 이게 가운데가 제일 맛있잖아요.
2: 네,
3: 여러분 아시죠? 네.
2: 네,
3: 거기에 허니 플러스 아이스크림이나 뭐 휘핑이나 그런 거 거기 다 있잖아요.
2: 맞아요.
3: 네. Maybe that's why 42% of respondents to a survey said that taking only the best parts of a food or dish is the biggest food turnoff. 식탐 때문에 제일 정 떨어지는 순간 1위는 바로 맛있는 부분만 쏙쏙 골라 먹을 때였습니다.
2: 오, 진짜.
3: 아 근데 타임아 우리 네. 언니랑 부장님 우리 언니랑요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말 아직 하긴 했는데요. 요즘 사람들 아직 허니브레드 드세요? 파나요? 허니브레드?
2: 네. 이게 너무 옛날 디저트인가?
3: 그래서 언니도 우리 언니도 뒤에서 허니 브레드 내가 그 생각한 허니 브레드 맞나라고 우리 둘 다 막 검색하고 맞아 옛날 디저트였잖아요 이거 했는데 어 이거 작가님한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면 그렇습니다.
2: 그래요. 아니 음식을 먹는데 제일 맛있는 부위만 먼저 싹 골라 먹으면 네. 좀 얄밉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취향 타긴 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닭다리를 좀 좋아하시잖아요. 닭다리만 그쵸? 쏙쏙 혼자서 다 골라 먹어 버리면 닭다리는 두 개밖에 없는데.
3: 그렇죠. 보통 이게 뭐 치킨 그 콤보 콤보 시키면 네. 뭐 대부분 윙봉인데 그 닭다리 두 개도 넣어주잖아요. 네. 아 그렇죠. 닭다리만 먹는 분들 좀 아니죠.
2: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근데, 찌개에서 또 고기만 건져 먹는 사람?
3: 아, 그건 난데. 어, 왜냐면 저는 이게 집에 있는 집에서 먹는 이 습관이 조금 있습니다. 아. 와이프가 이 뭐라 그랬지 그 물에 빠진 뭐 고기라고 했나?
2: 아, 예.
3: 네. 국물에 있는 고기를 잘 안
2: 예.
3: 먹거든요. 예. 오예. 이 습관에 밖에 나가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부장님이 말하네요. 민수도 치킨 다리 먼저 먹더라고요라고 하는데요. 부장님, once again, 집에 있는 습관이 방송국에서
2: 네. 지금 부장님 우울했는데요.
3: 아니 부장님 저는 우리 올스타 스텝하고 특히 부장님 지켜주려고 제가 다리를 먹습니다.
2: 왜?
3: 여러분 아시죠? 그 다리에요. 그 뭐지 그 봉이랑 좀 다르게 다리에 그 진짜 길쭉한 그 뼈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잘못 삼키면 그 큰일 납니다, 부장님.
2: 그걸 누가 삼키죠?
3: 아니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가 닭다리 먹거든요.
2: 오케이.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닭다리 드시는 걸로. 그리고요, 또 얄미운 게 2위는 왜 같이 먹는 음식인데 자기 앞접시에 잔뜩 쌓아두고 먹는 것.
3: 아~
2: 좀 최악이네요.
3: 아...
2: 그리고 이거는 아마 라면일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남의 음식 나오자마자 나 한 입만 하고 뺏어 먹는 행동.
3: 아 그래서 이런 어 뭐 뭐지 그 인스타나 뭐 그런

0: 밈들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남편이랑 뭐 와이프 집에서 이제 라면 이제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와이프한테 여보 나 라면 끓일 건데 Do you want some?
1: 아우 안 먹어 안 먹어 살쪄.
0: 확실하지?
1: 아우 안 먹는다니까 살찐다니까.
0: 확실하지?
1: 아우 살쪄요.
0: 딱 하나만
1: 먹어요.
0: 끓인다?
1: 딱 하나만 끓인다? 그래, 하나만.
0: 딱 하나 끓이고 나와요. 딱 이게 젓가락 이거 포고 딱 먹으려고 하니까
1: 한 입만 아! 딱 한 입만.
0: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런 이 스트레스하고 이게 혈압 올라가는 거 줄이기 위해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끓이세요. 차라리
1: 정답입니다.
0: 남는 게 나을
1: 정답.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근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한 조각이잖아요. 네. 뭐 마지막 뭐 탕수육 피스 뭐 하나 마지막 딸기 하나 그거는 한국에서 꼭 물어봐야죠.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So you ask first, right? 뭐 Are you saving that? 어, 그거 혹시 먹으려고 남겨둔 거야? 네. Yeah. In fact, 67% of respondents to a survey said that eating someone's last piece without asking is a major turnoff. 마지막 한 조각을 허락 없이 먹으면 친구든 연인이든 이 호감도가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어, 그렇습니까?
1: 저는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0: 네.
1: 제가 이제 식탐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양을 많이 먹진 않아가지고 딱히 그 이런 거 누가 먼저 먹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화가 난다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0: 아~
1: 호감도가 떨어진다거나.
0: 저는 이게 집에서랑 밖에서 좀 달라요.
1: 집에서는 어떤?
0: 네, 집 집에서는요. 이거 뭐 와이프랑 딸밖에 같이 이렇게 안 먹는데 딸은 잘 안 먹거든요.
1: 네네.
0: 어차피 무조건 남아요.
1: 네.
0: 근데 와이프의 이 식탐 저는 이렇게 좀 애널라이즈하면서. 먹어요. 와이프가 좀 이렇게 잘 먹고 있네. 맛있게 먹고 있네. 이거를 무조건 아마 다 하나도 안 남기고 먹을 것 같아. 그 생각 들면요. I save the last piece. 마지막 한 조각 안 건드려요. 일부러. 일부러요. 네. 근데 밖에서는 이 나 밖에서는 이 눈치를 좀 가져야 되는데 밖에서는 그냥 막 먹습니다. 맞아 부장님 저 닭다리 먹어요 저 진짜 눈치 없이 먹습니다. 저.
1: 아니 근데 우리가 마지막 한 조각 네. 남았을 때 우리는 한국에서는 약간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0: 네.
1: 한 점이 남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제일 어린 사람 먹으라던가 아니면 마지막 거 먹으면 살찐다고 하면서 양보를 한다거나 하는데
0: 네.
1: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0: 네.
1: 미국에서는 또 이게 어떤 문화인지 비슷한가요? 하고
0: 맞아요. 혜님이 물어보네요. 일단 이거 뭐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같이 먹는 친구들 뭐 가족들도 다를 수 있긴 있는데 근데 한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덜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1: 네.
0: 네. 왜냐하면 in America 이거를 뭐지 한국에는 그 문화잖아요.
1: 쉐어하잖아요.
0: 쉐어링 하잖아요. 네,
1: 네.
0: 네. 뭐 탕수육 중간에 딱 한 그릇 놓고
1: 그렇죠.
0: 이 미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개인 플레이트에 올리면서 내가 먹을 만큼 미리 올리고 덜어서 먹는 건데
1: 네.
0: or 식당에 가게 되면 그냥 다 개인 뭐 아이템 메뉴 하나씩 해서 그렇게 먹어요.
1: 네.
0: 네.
1: 그러니까 저는 뭐 식탐이나 뭐 음식 때문에 정떨어진 적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옛날에 제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고 뭔가 미숙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남자친구가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은 아무거나라고 한단 말이죠.
0: 네.
1: 근데 여자가 아무거나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줘야 되는데 정말 눈치 없이 엉뚱한 거 잘 먹지도 않는 거 먹으러 가자
0: 네.
1: 그러면 괜히 화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0: 우리 언니. 언니님, 네, 그럼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살짝 좀 힌트를 드렸어요. 네,
1: 제가 그건 평소에 많이 힌트를 주지 않나요? 어떤
0: 그래요?
1: 음식을 좋아하는지.
0: 나 최근에 yesterday I saw some Japanese food on TV. 이렇게 텔레비에 좀 뭐 초밥 같은 거 너무
1: 그렇죠,
0: 맛있겠더라.
1: 그렇죠.
0: 뭐 이렇게 힌트는 드긴 드렸어요.
1: 그러니까 뭐 같이 뭐 TV를 보다가
0: 네.
1: 저 초밥 너무 맛있겠다라고
0: 네.
1: 했으면
0: 네.
1: 그 다음번에 아무거나라고 하면 초밥 먹으러 갈까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네. 저는 이 특히 이 길을 엄청 like listen to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어느 정도면 와이프가 딱 그 한마디 하면 예를 들어 내일 그냥 허락 없이 그걸 들고 와, 이렇게 사와요. 근데 와이프는 그 당시에만 땡겼지. In that moment, right? I don't want it now. 그래서 진짜 앞에서 뭐지? 말하는 게 무섭다라고 하면서.
1: 말했을 때 바로 사와야겠네요, 이제는.
0: 아,
1: 네.
0: 맞습니다. 네, 이게 타임 센스를 하긴 합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제 식탐.

0: 있는 사람에게 하는 영어 표현 좀 가르쳐 주세요.
1: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너 식탐 있어? 뭐 식탐 있는 사람을 big eater이라고 합니다.
0: big eater.
1: big eater. 그러니까 완전 뭐 이렇게 등치 큰 사람에게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식탐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네. are you a big eater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 나 식탐 있어. 뭐 I have a big appetite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0: appetite.
1: 네, appetite 식탐 되거든요. big appetite가 있다고 표현하면 어, 너 많이 먹는다. 네, 뭐 I'm hungry하고 좀 살짝 다른 게 평소에 너무 배고파서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많이 먹는 편이면 I have a big appetite라고도 할 수 있죠.
0: I have a big appetite.
1: 네, 근데 너 진짜 식탐쟁이야. 어, 보통 어, hog라고 해요.
0: Hog?
1: Hog, H-O-G. 이 hog가 뭐냐면 어, 제가 알기론 pig, 돼지의 다른 단어거든요. Hog가. 그래서 이 pig가 뭐 진짜 이 동물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pig는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다 먹으려고 하고 뭐 sharing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네.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oh, you're such a hog. You're such a food hog. 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오,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정도의 어, 말은 아닌가요?
1: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아. 네. 근데 이 hog는 음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아, 학교 갈 준비하는데 화장실에 뭐 언니가 아니 뭐 오빠가 계속 너무 안 나와. Stop hogging the bathroom.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0: 네.
1: 내가 화장실 혼자 계속 쓰지 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네. Alright, everyone,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밌는 코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 피지 퀴즈. 객관식 문제라 어렵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1: Alright, so save this phone number. 여러분 이 전화번호 저장해놓으세요. 051-744-6601입니다. 6시 45분쯤 노래 나갈 때 그때 제가 전화주세요 라고 감지를 건데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Don't call right now.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소개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조정의 시간이요.
1: 진짜 이따 만해.
0: 왜 제 카메라 항상 마지막에 조정을 하는 거죠? 저 네. 뭐
1: 우리 부장님은요 항상 이게 마이크 테스트나 카메라 테스트 딱 저 자리 하고 우리 언니 언니 자리 딱 하는데 이 자리는 뭐 카메라 나오든 말든 마이크 올리든 나오든 말든
0: 네 뭐 네 자 날씨 조정이 이제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Now I am getting a little concerned. 조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1: 왜요?
0: 이제는요 더위 걱정이 아니고요. We might actually have to start worrying about the cold. 그 시기가 조금 온 것 같습니다.
1: 벌써 이 정도? 아, 그 정도는 아니다.
2: 아닌 것 같은데?
0: 조금 과장해볼게요. 네, 조금 과장하자면 추위 걱정을 해야 할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날씨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추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내일 날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So tomorrow the low will be 21 degrees, 2 degrees higher than today. And the high will be 28 degrees, 3 degrees lower than today. 오늘보다 3도가 최고 기온이 낮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온종일 구름 한 점 없이 bright and sunny,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So it won't be that uncomfortable heat, but a very crisp, pleasant and warm day. 그래서 아주 선선하면서도 기분 좋게 따스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1: 네.
0: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2: 뭐 낮에는 약간 덥긴 했지만 네. 아침 저녁은 괜찮긴 했는데 두둥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오바가 심하시네.
1: 오버가 심한 것뿐만 아니라 말도 안 돼. 아직도 이렇게 축축한데라고 하는데
0: 거기 둥피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셨죠?
1: 강원도였나요?
0: 강원도였어요.
1: 강원도였나 경기도였나?
0: 강원도
1: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0: 강원도
1: 경기도였나요?
0: 경기도예요.
1: 경기도였던 것 같아요.
0: 네, 둥피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질레님께서는 오늘 아침 20도 너무 좋았어요라고 이렇게 또 답변을 주시고 네, 둥피님 다들 인센. 네.
1: 둥피님 맞죠? 경기도 맞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0: 네, 경기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 뭐냐면요. Crisp weather, a crisp day. 이게 상쾌하고 선선한 날씨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가을 날씨라고 봐도 되나요? 아직인가요?
2: 아직
1: 좀 아직입니다. 예.
0: 아직입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문을 살펴보면 Tomorrow will be a beautiful crisp day, so enjoy the pleasant autumn sun. 내일은 아주 상쾌하고 선선한 날씨가 될 테니 기분 좋은 가을 햇살을 만끽하세요.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1: 조금 이르다.
0: 제가 한 2주 뒤. 네, 2주 네. 네, 솔직하게.
1: 2주 마지막, 뒤에 갖고 오죠.
0: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Busan Apple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Next to 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1: 우리 부스타분들은 우리 날씨 요정을 그냥 가만히 보내줄 수 없다. 진짜 맞아요라고 이렇게 네. 공감해 주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봐봐요. 지금 이게 엘리님도 낮은 더웠어요.
0: 미안합니다. 그래도 좀 반응해 주세요.
2: 네.
1: 네, 자 날씨 요정 오늘 수고했습니다.
2: 바이.
3: 네. All 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합성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4: 아니, 그건 네 생각이.
1: That's what you think.
5: 그건 네 생각이고.
4: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1: Welcome to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2: 네.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오늘 네 생각이고 들어가기 전에 날씨 조정 이제 끝나고 네네. 갔잖아요. 이제서야 날씨가 괜찮다 좋다라고 이제 문자 오고 다니엘님 good evening nice weather이라고 왔고 네 우리 해님도 죄송해요 해님이 아니고 우리 대지 어머님이 날씨가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반가워요라고 했는데 이게 날씨 조정이 있었을 때 이 문자 읽었으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
2: 밖에서 보고 있겠죠
1: 네, 아니요 살짝 렉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네, 오늘은 행사 참석 밸런스 게임입니다. 벌써 9월도 한 주가 훌쩍 지났는데요.
1: 네.
2: 개학도 했고 날씨도 좀 선선해지면서 가을 분위기가 좀 나죠.
1: That's right. The new school year is getting started. You know, the weather getting cooler.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It's wedding season once again. Also, with companies start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re are also more events, meetings, and get-togethers.
2: 네, 맞습니다. 가을에는 각종 행사나 모임이 좀 부쩍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뭐 행사 참석하면은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 맞습니다. But let's be honest. You know, sometimes there are events you don't really want to go to, right? But you feel like you have to. They take time, they take money, and sometimes, oh, that whole awkward small talk that you have to do. 아, 아 네. 네.
2: 아,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행사가 있잖아요.
1: 네.
2: 어떤 행사가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1: 일단 저는요. 와이프 와이프의 이제 뭐 친구들? 행사 같은 거 친구들 뭐 모임이나 뭐 다른 남편들도 오는데
2: 네.
1: 같이 가는 거
2: 왜요? 비교되세요?
1: 아 비교되는 것보다
2: 그러면요?
1: 남편들은 친하지 않거든요.
2: 아.
1: 네, 근데 뭐 같이 앉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뭐 안 그래 뭐지 뭐 몇 명 친구들끼리 이렇게 백화점 같이 가면 남편들 같이 따라왔는데 뭐 친구들끼리 같이 막 들어가러 남편들이 다 밖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로 폰 보고 하나 그게 너무
2: 어색해서
1: 너무 불편해 나
2: 네.
1: 너무 불편해.
2: 저도 좀 비슷해요. 뭐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모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스몰 톡을 잘 못해가지고요.
1: 아 스몰 톡 저는 스몰 톡 이니시에이트 제가 이게 거는 건 아닌데 이게 누가 걸어주면 반응해줘요.
2: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래서 스몰 톡은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아무 말 없이 딱 그 남편 딱 세 명들 이렇게 모였는데 아무 말 없이 서로 그냥 포만 보고 있어요. 아 그게 숨막혀 죽겠어.
2: 여자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1: 네.
2: 그러면 뭐 백화점이면은
1: 네.
2: 뭐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1: 그쵸.
2: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1: 네.
2: 근데 남자들은 진짜 그럴 때는 대화를 거의 안 하는 편인가요?
1: 맞습니다. 진짜 이게 딱 그 공통점이 없으면 별로 좀 관심 없을 때도 많고 네. But small talk. I think once you get started, like it should be okay. 특히 우리 올스타 듣고 계시는 분들, 뭐 small talk에 항상 우리 일주일마다 레벨업을 하잖아요. 네, 화요일 저녁마다. 근데 행사 참석 밸런스 게임 오늘 좀 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shall we? 좋아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Round one. Two important events happen on the same day. Which do you go to? Your best friend of 20 years' wedding or your child's first family sports day? So which one would you go to? You can pick only one.
2: 행사 두 개가 겹쳤다면 어디에 갈 건가요? 20년 지기 친구 결혼식 vs 아이의 첫 가족 운동회 참석하기.
1: 야 이거는 어렵다.
2: 진짜 아니 왜 20년 지기 친구는 우리 아이 첫 운동회 하는 날 결혼식을 한대요?
1: 네. 이 친구도 좀 생각 없다. 분명히 이 스포츠 데이에 잡았으면 평일에 하잖아요.
2: 네.
1: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 할 건데 지금 결혼식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잡았다고? 자 여러분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한 분들 중 2부의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2: 네.
1: 언니 언니는 어떤 걸로 할 겁니까? 그래도
2: 저는...
1: 친구?
2: 아니요. 아이의 첫 가족 운동에 참석하기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는 아이잖아요.
1: 그렇죠.
2: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1: 야, 이거 네. 딩동댕입니다. 네. 방금 바로 옆에 있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잘 몰랐어요. 이거를 그냥 뭐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내가 결혼하기 전 하루를 갖기 전 이 퀘스천을 if you ask me this question, 20 years of course. 애는 근데 또 다음 운동회도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I went to Haru's first sports day. 하루 그 학교에 딱 1학년 초등학교 그렇죠. 1학년 돼 가지고 첫 그 체육 대회 갔거든요. 아빠 엄마 온다는 그 말 듣고 그 뭐지? 그 운동장
2: 네.
1: 나오자마자 아빠 엄마를 찾고 있어요.
2: 맞아요.
1: 아빠 엄마를 찾고
2: 기대를 하겠어요.
1: 무조건 네. 찾습니다. 아이들. 근데 안 보이잖아요.
2: 네.
1: 와, 그 실망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2: 네. 그래요. 그래요.
1: 네.
2: 그러니까 아이의 첫 운동에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니까.
1: 맞아요. 친구는 뭐 다시
2: 아니 아니 20년 지기 친구 결혼식 결혼 두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건 농담.
1: 네.
2: 20년 지기 친구라면 이해해줄 것 같아요.
1: 이해해줘요. 맞습니다.
2: 아니 그리고 꼭 결혼식을 안 가더라도 네. 다르게 축하를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아이고 데닐링이 말합니다. 아이고 친구야 네가 결혼 한 번 더 해라 라고 부탁하네요. 네, 내가 축이고 조금 더 챙겨줄게.
2: 아,
1: 이거 아닙니다
2: 웃기다.
1: 여러분.
2: 예.
1: 네. But here's an interesting survey we want to share. 73%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go to events they don't really want to attend because they're worried about what people will think. 무려 73%가 안 가면 눈치 보이거나 인간관계가 끊길까봐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2: 그러니까 사실 마음으로는 안 가고 싶은 거네요. 73%가.
1: 네.

0: 그래서 이제 가장 참석하기 껄끄러운 행사 1위는 48%를 차지했는데요. 주말이나 퇴근 후에 열리는 직장 상사의 개인 경조사, 돌잔치, 결혼, 환갑, 칠순, 가족 장례 등등이었습니다.
1: No surprise. Number two was a weekend company retreat team building event or dinners. And number three was a classmate's wedding that you haven't heard from in years. 2위는 단합을 명목으로 한 주말 회사 야유회 및 단합 대회, 네, 뭐 회식 같은 거였고요. 네네. 3위는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청첩장만 네. 이게 날아온 어색한 동창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once again, 우리 오늘 이 밸런스 게임은요. 20년 동안 이 친구 사이였던 그분의 결혼식입니다. 네. 갑자기 뭐 20년 동안 친구 네. 사이였는데 근데 아무 말 없이 이 청첩장을 보내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언연이는 무조건 아이의 첫 운동회, 운동대회?
0: 아, 예. 아까 선택은 그거였죠.
1: 네, 네, 네. 네. 진짜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아, 근데 그러면 뭐 이 중에서 방금 리스트 중에서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제일 애매한 뭐 행사 같은 거 있습니까? 언니한테?
0: 저는요. 뭐 직장 상사의 개인 경조사. 뭐 장례라던가 이런 거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돌잔치나 뭐 환갑 칠순 이런 거 굳이 직장 상사 가야 돼. 뭐 굉장히 친한 사이면 모르겠지만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저는요 사실 두 개인데요 주말에 하는 회사 야유회 및 단합대 이건 실수입니다. 저는 네.
1: 이거 옛날이면 뭐 노 초이스였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좀 이렇게 회사들이 좀 이렇게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청첩장만 날아온 어색한 동창은 안 가도 되지 않나요?
1: 아,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진짜 20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0: 네. 아니 민수랑 저랑 예. 네. 인간관계 다 끊기는 거 아닌가요?
1: 일단
0: 우리 너무 눈치를 안 보네. 될 대로 되라 이러고.
1: 일단 뭐 아직 저한테는 뭐 온 건 없으니까. 네. 예. 이게 청취자 오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0: 아니 근데 여기 네. 두둥님도 회식 극혐. 근데 평일이라면 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주말에
1: 주말,
0: 굳이
1: 프라이데이.
0: 나와서.
1: 사터데이 썬데이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뭐 얼굴 도장 찍고 갈게. 여러분 다 지금 이 행사 다 말한 거 그래서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네. 자 얼굴 도장만 찍다. Show my face라고 표현합니다.
0: Show my face.
1: 그래서 나 잠깐 얼굴 비추고 갈게. I'll show my face for a bit.
0: I'll show my face for a bit.
1: 잠깐 살짝 잠깐만 얼굴 보여주고 갈게. Show my face라고 합니다. Or Make an appearance입니다.
0: Make an appearance.
1: 네, 얼굴을 비추다, 뭐 잠깐 참석하다. Make an appearance. 근데 잠깐 들릴 때도 있잖아요.
0: 네.
1: Stop by라고 합니다.
0: Stop by.
1: 네, 나 그냥 잠깐 들렸다 갈게. I'll stop by just for a bit. 네, 이렇게 표현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일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은님이요, 20년 지기면 아이 첫 가족 운동회 간다고 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뛰었던 운동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봐봐요.
0: 저도 그래요. 저도.
1: 네.
0: 그러니까 보통 저 때만 해도 아버지들은 잘 안 오셨는데 네. 제가 이제 막내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루 오셨거든요. 네. 저 그 운동회만 기억이 나요. 다른 운동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1: 그렇죠. 네. 네. 저희 근데 요즘 운동회는 엄마 아빠 잘 안 시키더라고요.
0: 운동회도 안 하는 데가 많다면서요.
1: 네, 네. 저도 막 아빠 뭐 달리기 하면 아빠가 무조건 이겨야 돼라고 하는데 아 가면서 막 스트레칭 막 하고 막 갔는데
0: 전혀 시키질 않아. 네.
1: 아예 안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기나요? 라고 부장이 물어보는데 부장님 저 뛰는 모습 봤어요? 안 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Now, two events happen on the same day. Which would you go to? A, your boss's child's first birthday party. Or B, your best friend's parent's 70th birthday celebration. So, which one would you go to?
0: 네, 둘 중 하나만 참석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회사 상사가 초대한 자녀 돌잔치 vs.

0: 절친 부모님의 칠순잔치.
1: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깨톡이나 유튜브, 너튜브 너튜브 네.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왜 가야죠?
0: 둘 다, 둘 다.
1: Why 두 곳을 왜 가야 돼요?
0: 근데 아까도 어떤 분이 요즘도 칠순잔치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근데 저도 했어요.
0: 아 진짜요?
1: 최근에 했습니다. 네.
0: 누구의 칠순잔치?
1: My parents. 아, 저희
0: 부모님.
1: 엄마 아빠.
0: 그럼 보통 가족들끼리 모이잖아요.
1: 그렇죠. 가족들끼리만 했죠. 네. 저랑 저 와이프랑 이제 뭐 동생이랑 동생 와이프 딱 이렇게.
0: 그렇죠.
1: 네. 그냥 간단하게 짝 이미 그거를 완전 그 핵가족이라고 하나요? 핵가족? 그 immediate family라고 하거든요. 네. Immediate family. 그래서 그 or nuclear family라고 옛날에 그런 말 하긴 했는데 진짜 뭐 동생, 엄마, 아빠 이게 immediate family 네, 되거든요. 네. 그 정도. 근데 친구를 데리고 간다? 친구를 부른다?
0: 그런데 만약에 어릴 때부터 계속 알던 부모님이면 거의 가족 같은 그 친구들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이면 이해가 된다.
0: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네. 절친 부모님의 칠순잔치 진짜 절친이라면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힌트 드리자면요, 칠순이면 맛있는 음식 진짜 많을 거예요. 이 부모님들 어떻게 좀 이렇게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Right? Your boss's child's first birthday? 근데 초대를 그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You got invited to the birthday.
0: 초대를 받았는데 또 안 가기는 또 애매하네요.
1: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아까 그 배웠던 표현 뭐 just stop by, make an appearance. 근데 중요한 게 아이를 생일 선물을 하나 챙겨주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네. 생일 선물 챙겨주고 그냥 바로 나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0: 아니 제가 결혼을 했던 그 초창기
1: 네.
0: 그때만 해도 사실 돌잔치는 친구들 다 갔었거든요.
1: 네.
0: 뭐 회사 동료들도 가고
1: 오케이.
0: 그래서 돌반지를 꼭 해줬잖아요.
1: 네.
0: 지금은 돌반지를 해주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1: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 금이 너무
0: 그러니까. 비싸.
1: 요즘 금 아니고 은으로도 괜찮지 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는데 네. 회사에서 야망은 없나요? 승진해야지 라고 부장님 말합니다.
0: 네. 일단 돌반지 하나 준비하셔야겠는데요.
1: 그렇죠. 일단 부장님 일단 먼저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초대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0: 그러면 저도 그러면 부장님이 초대하시면 갈게요.
1: 네, 좋아요. 우리 모두 다 부장님 초대하면 가겠습니다. 네, 초대장 기다리고 있을게요. So,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빠지지라고 고민할 때, What's the most popular excuse for getting out of these events? 이런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핑계는 뭘까요? Number one, 부장님 어떡해요? I suddenly feel under the weather. 갑자기 몸살 기운이 났습니다. 네. 네. 이게 39%였습니다. 네.
0: 아무래도 아프다는 핑계가 사실 제일 무난하긴 해요.
1: 네.
0: 그리고 또 2위는 있잖아요. 뭐 저희 그 시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저희 그 친척 경조사가 있어요.
1: 네.
0: 뭐 조카가 결혼해요.
1: 그쵸,
0: 이런 가족 핑계.
1: 가족 네. 건들 수가 없죠.
0: 예. 그리고 3위는 갑자기 급한 업무가 생겨서요. 야근이 생겨서 뭐 이런 일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1: 우리 회사에?
0: 부장님 내가 모르는 일도 있나?
1: 부장님 돌잔치 못 가겠으면 갑자기 방송국에 일이 생겼는데 우리 방송국에? 이런 눈치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An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people when they have to attend an awkward event. 이게 불편한 자리에 참석했을 때 행동 유형도 좀 있잖아요. 네. Right? Number one is the stealth type. 이 스텔스 유형인데요. You know, you say hi and you hide in the corner and then you sneak out after 30 minutes. Stealth가 살며시 뭐 몰래 함이란 네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stealth type이라고 하면 몰래 왔다가 몰래 빠지는 사람 말하는 닌자같이. 네. Right?
0: 네. 그리고 이제 2위는요. 시계 조회형입니다. 계속 시계를 보면서 급한 네. 전화가 온 척하는 거고요.
1: 네.
0: 3위는 먹방 집중형.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오직 음식 먹는 데만 집중해서 네. 상황을 회피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자 우리 데니엘님은요. Stealth is my type. 데니엘님이 스텔스 타입이라고 하네요. 혹시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2: 알려주세요. 저는 좀 등치가 조금 있어서 눈에 좀 안 보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우리 카베 TV님 부장님이 돌잔치면 늦둥이라. 그치 카베 TV님 나이를 깠나요? 나이를 알려줬나요 우리 부장님이? 부장님 얼마나 어린데?
0: 네. 아 지금 뭔가 껄끄럽습니다.
2: 맞아요.
0: 아 나 거기 가기 너무 껄끄러워 부담스러워 할 때 영어 표현 좀 가르쳐 주세요.
2: 그러면 자 나 거기 진짜 진짜 너무 가기 싫을 때는요. I dread going to.
0: I dread going to.
2: 그래서 상사 집안 행사 가는 게 너무 껄끄러워. I dread going to my boss's family events라고 합니다. Dread가요. Scared 무섭다보다 더 두려움을 조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정신적으로 이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몸으로 좀 이게 느끼는 그런 고통 또 살짝 이게 뉘앙스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기 싫으면요. I really don't want to g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I really don't want to go.
2: 맞습니다. 왜냐면 가는 게 너무 어색해. It's so awkward going.
0: It's so awkward to going.
2: 맞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2부의 문자 요정이 문자 다 챙길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All right, it's about that time. Let's get it. Time for today's EPQ.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0: Don't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2: That's right. Lots of presents we're handing out. Presents such as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0: 네,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전화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2: 전화번호가 051-744-6601 051-744-6601 지금 전화 주세요. 'While we wait for your call, Westlife가 부릅니다. Ain't that a kick in the head? I kissed her and she kissed me like the fellow one.

0: All righ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on the line.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이유리라고 합니다.
0: 유리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2: 와, 네.
0: 네. 자, 저희 뭐 문제 드릴 때 살짝 조금만 집중하면서 들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유리님. 그래서
2: 네.
0: 네, 조금 어려우더라도 아, 민수와 언니, 언니 힌트 많이 줄 건데라고 그 생각만 하고 네, 잘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2: 네.
0: Are you ready?
2: I'm ready.
0: All right, let's go. Question number one. 가겠습니다.
2: 네.
0: Question number one. Listen and choose a correct word. What is the opposite of the word early? 자, opposite가 반대입니다. What is the opposite of early? A, fast. B, late. Or C, slow. 자, 정답은요?
2: 어,
0: 자, 유리님. Early에.
2: A요.
0: 어, A 갈 겁니까? 네,
2: 네.
0: A가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유리님, 이게 뭐지? 연결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안 들려서
2: 네.
0: 제가 다시 네, 초이스 드릴게요.
2: 아, 네.
0: 네. 네. Opposite에. 네, opposite는 반대잖아요. Early의 네. 예, opposite를 뭐지? 하면 됩니다.
1: 그러니까 early의 반대말을 네. 맞춰주시는 거예요.
0: A, fast. B, late, or C, slow?
2: 네, B.
0: B.
2: 네.
0: 오. 맞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근데 목

0: 이 단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1: 네.
0: Which relative pronoun correctly completes the sentence? 이거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자, 그 알맞은 단어를 내 빈칸 채우게,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네. The book I borrowed from the library was really interesting. 자, the book I borrowed from the library was really interesting. A, the book who I borrowed. B, the book which I borrowed. Or C, the book whose I borrowed.
2: 자, 정답은요?
1: 2번 위치요.
0: 와!
2: 오!
0: 이야!
2: 우리 두둥님이 눈치 so good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0: 이거 영어 so good라고 했는데 왜 눈치 so good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The book which I borrowed from the library. 내가 도서관에서 빌렸던 그 책. 네, 라는 네. 뜻인데요. The book. 그 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서 이때 쓸 수 있는 네. 알맞은 이 관계 대명사가 네. which입니다.
2: 네. 네. 2단계까지 맞추셔가지고요.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왔는데 마지막 뭐가 걸려있죠, 언니?
2: 네,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1: 네.
0: 유리님 네. 좀 긴장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지금?
1: 맞아요. 너무 긴장됩니다.
0: 좋아요. 근데 like I said, 이 살짝 잘 듣고 계시면요, 우리 힌트도 많이 드릴 거니까 don't 네. worry, okay?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1: 네.
0: 자, 대화를 듣고 문제 풀어봅시다.
2: 네. Misu, where are you? The movie is about to start.
0: Oh, no worries. I'm on my way. I'll be there in 5 minutes. 자, 여기서 I'm on my way가 무슨 뜻일까요? A, I'm waiting for you. B, I'm coming now. C, I'm already here. Or D, I lost my way. 자, 정답은요?
1: B.
0: B.
1: I'm coming.
2: 네, 맞아요.
0: 네, 일단 뭐 얼마나 확실합니까?
1: 100%!
0: 100%요? 아, 유리님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맞췄습니다! 네, 일단 우리 오늘 올스타의 슬로건을 바꿀게요. 영어가 기세다가 아니고 영어도 눈치다라고 해야겠다.
2: 네, 맞아요.
0: 영어도 눈치다. 유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야, 커피에 치킨에 마지막 뭐를 드리죠?
2: 백화점 상품권까지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of course. 유리님, 아, 지금 기분 네. 어때요?
1: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0: 너무너무 좋아요.
2: 네.
0: 축하드립니다.
2: 아니, 이렇게 방송에 네. 연결이 됐는데 혹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1: 아, 올스타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오늘 계기로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유리님.
2: 자주 참여해 주시고요.
1: 네.
0: 네, 유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축하. 네. 아, 유리님은 목소리도 너무 밝아서 이분한테 그냥 뭐라 그러지? 최대한 나도 좀 많이 응원하고 싶고
2: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0: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2: 네. 맞아요.
0: 자, congratulations to today's contestant 이유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언니도 이제 잠깐 빠이빠이 해야죠.
2: 예,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저희 오늘 뭐 가기 싫은 행사, 뭐 이벤트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직장 상사 얘기 많이 했잖아요.
0: 네.
2: 그래서 오늘은 이 말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부탁드립니다.
2: 자, 부장님 사랑해요.
0: 부장님
2: 뭐든 초대하시면 갑니다.
0: 초대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이 이름도 너무너무 궁금하네.
2: 수수 잘 됐겠죠?
0: 네. 여러분, we have hour number two coming up, but I also do want to let you know,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내일, 바로 내일입니다. 9월 9일,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taking place right here in the brand new studio of BEFM. 여러분, 내일 부산's 진짜 너무 이 balladeers라고 해야 되나? 너무 목소리 좋아, 이 너무 좋은 이 순순히 또 오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 R&B 황제 김조한도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스튜디오 이벤트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로 듣기로 일단 우리 웹사이트에서 하나도 가고 싶은데 일단 저희 빨리 웹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자리 뭐 몇 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www.bf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아, 드디어 정상에 닿았네. 아, 역시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게 맞네. 공기가 완전 다르다.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4: Finally. Oh, this must be the top of High High Mountain. Oh, what a great view. Oh, hello.
3: Hi. 아, 빨리 저 벤치 가서 쉬어야겠다.
4: Oh, I should find a place to sit down and rest for a while. Oh, there's a bench over there. I'll sit down and rest for a while.
3: 편하다. 힘든 등산 뒤에 이렇게 앉아 쉬면서 가지고 온 커피를. 어? 여기서 또 만나네. Hi.
4: Oh, hello again. It really is a beautiful mountain, right? I'm sorry, but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My wife will be here soon.
3: 스쿠트? 아, 부인이 스쿠터를 타고 온다는 건가? 이 높은 데를. 우와, 진짜 대단하네. Good. Your wife, good.
4: My wife? Oh, yes. But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My wife will bring my dog, too.
3: 대박. 강아지도 스쿠터를 타고 온다고. 이거 그 세상만사의 이런 일이에 제보해야겠다. 와우, dog wonderful.
4: My dog? Yeah. Anyway,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3: 오버 하지 마라 이거네.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와우,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그 신기한 스쿠터 강아지 볼 수 있겠지.
4: Oh, okay, that's right. Please scoot over just a bit.
3: Okay, I will be here.
4: That's okay. If you'd rather not scoot over, that's fine. I'll sit somewhere else.
3: Okay. 오버 안 하고 기다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5: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요? 영어로 뭐라고요?
4: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5: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4: Scoot는 빠르게 움직이다라는 뜻인데요. Over와 함께 쓰이면 옆으로 살짝 움직이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Scoot over는 엉덩이를 살짝 옆으로 밀어서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자리를 살짝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앉을 공간을 만들어줄 때 주로 쓰입니다.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요?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4: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7: 맞다. All-Star.
6: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6: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hat's right. Time for EB Touching In Small Talk with our Sam to help us level up. We have Minju Sam in the house.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ow are you?
1: I'm great.
0: Good.
1: Except for this cold that just won't go away.
0: Cold? You're cold, like 감기 cold,
1: yes,
0: right?
1: Yes.
0: I thought you were saying the outside weather was cold.
1: No, it's not cold.
0: Oh, 어떡해.
1: Yeah, but other than that, I'm great.
0: Are you sure it's a cold?
1: Yes.
0: 확실해요?
1: I went to see the doctor.
0: 아, 그 감기래요?
1: Yes, twice.
0: My, what is it? Is it a runny nose?
1: Everything. Sore throat.
0: 근데 와이프도 똑같이 콧물 요즘 흘리고 막 목도 막 부어 있고 하는데 그래서 감기다라고 이비인후과 갔거든요. The doctor said it was allergies. Because it's in between seasons right
1: yes.
0: now, right? It's really dry outside. Mm-hmm. There's a lot of dust picking up too.
1: Yeah.
0: Time for a third opinion. 우리 다 세 번 다른 의사 가서 세 번째 opinion 받는 게 어때요?
1: 한번 가볼게요.
0: 주사랑 약은 다 받았는데 이미 맞죠?
1: Yeah.
0: Hopefully you feel better.
1: Thank you. 네. Anyway, can I ask you something?
0: Yes, of course.
1: Are you good at making decisions? 어때요? 좀 결정을 잘 내리는 편이세요, 민수 씨는?
0: 저는요. I'm the worst at making decisions.
1: Oh, no.
0: But actually, it depends. It depends what kind of decisions, though.
1: I don't know.
0: Like what kind?
1: 아무거나. What to eat, what to buy, 뭐 그런 일상적인 것부터 해서.
0: 저는요. Like I make the decisions. The only decisions I think I make in the house in my family is when we go out, right, for a trip or even abroad. 그때는 제가 다 어디 가고 어디 먹는 거 제가 다 결정해요. But other than that, if we're here in Korea in Busan and you know daily life stuff, 일단 조율 하죠. 네. 뭐 와이프
1: 결정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0: 와이프도 뭐 뭐를 하고 뭐를 먹고 싶고 저도 뭐를 하고 뭐를 먹고 싶고 이제 뭐 디스커션 하고 와이프가 뭐를 하고 뭐를 먹고 싶은 걸로 하는 거죠.
1: 왜 하는 거예요, 그 디스커션?
0: 이거 국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 네. Yeah,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0: 근데 besides, you know, that I think when it comes to making decisions in general, I'm pretty bad. I'm terrible with it, actually.
1: I'm actually really quick.
0: Really?
1: Yeah. If I like something, I just go for it.
0: Like, you don't think twice about it?
1: Not usually. But, of course, you know, some decisions are harder than others.
0: True.
1: 뭐 그럴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0: 맞아요.
1: 뭐 그런 소소한 뭐 먹을지, 뭐 할지 이런 거는 좀 후딱후딱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But, like, what if, like, the options, like A and B, they're really good? 그냥 완전 이거는 완전 이거고 완전 이게 밑에 이게 아니라 둘 다 너무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고
1: 맞아요. 그럴 때 너무 진짜 힘들어요. 그죠?
0: 네.
1: Sometimes you know it's not that you don't like either option. You like both, but that's the problem.
0: That's right. And the more you think about it, you know, the harder it gets, right?
1: Yes. And sometimes you just need more time before you decide. 시간을 계속 이렇게 끌게 되죠.
0: 네.
1: So anyway, today let's learn some super useful English expressions for those moments when you just can't make up your mind.
0: 좋습니다.
1: 민수를 위한 클래스예요.
0: 좋아요. So for those that want to engage in small tal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making hard choices, or when you just want to show people that, like, you know, this is something that I can't do. I'm so bad at it. What kind of expressions you could use in those conversations? 너무 기대됩니다. 자,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make up my mind. 결정을 못 하겠어.
0: 네.
1: When you say I can't make up my mind, it means you're having trouble making a decision. 여기서 make up one's mind는 마음을 정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can't make up my mind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면서 도저히 결정을 못 내리겠어라는 의미가 됩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뭐 형태를 조금씩 바꿔서 정말 다양하게 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드디어 결정했어 말하고 싶을 때 I finally made up my mind. 네. Or 뭐 아직 결정 못했어.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그리고 뭐 빨리 좀 결정했어. Have you made up your mind yet? 이렇게 또 쓸 수 있잖아요.
1: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0: 그래서 make up one's mind를 하나의 뭐 덩어리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1: Exactly. And remember, my changes depending on the subject. I made up my mind. Did you make up your mind? She made up her mind. 해서 이 주어에 따라서 my, your, her, his처럼 소유격도 함께 바뀐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 그럼 이 질문 있어요. Mm-hmm. 왜냐면 우리말로 mm-hmm. 뭐 사람이 좀 결정하기 좀 어려워한 mm-hmm. 편이면 뭐 나 결제 뭐 장애가 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Mm-hmm. 네. 그럼 영어로도 이런 표현 있습니까?
1: 그렇죠. 이럴 때 유용한 표현이 바로 indecisive. I'm so indecisive.
0: 네.
1: 저 정말 결정을 잘 못 해요. I'm an indecisive person. 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입니다. Minsu is an indecisive.
0: 진짜? 네.
1: 예, 그래서 indecisive 하면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우유부단한이란 뜻이에요.
0: 네.
1: 그래서 영어로 나 결정하는 게 좀 힘들어라는 표현을 쓰시고 싶다면 I am so indecisive라고 네. 하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번 메뉴판을 막 붙잡고 뭐 20분씩 막 고민하다가 그렇죠. 뭐 저 말고요. 뭐 그냥 아는 친구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Oh, you're so indecisive. 너 진짜 결정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 친한 사이에만 써야 될 것 같긴 하네요.
0: 네.
1: Yeah, anyway, so next time you're having trouble deciding, instead of just saying, I don't know, try saying, I can't make up my mind.
0: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상황극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That's your first line.
1: Minzuya, what are you doing?
0: I'm trying to make a very important decision.
1: Oh, what is it?
0: I can't make up my mind.
1: About what?
0: Which photo I should post? Oh,
1: you've been staring at your phone for 20 minutes.
0: 아, 폰이구나. 이 종이가 아니고. I know. Oh, they all look so good.
1: They're all the same photo.
0: 아니, 봐봐. You know, look, my smile is slightly different in this one. And what about this one? Oh, 이거 좀 더 잘 나온 것 같은데.
1: I can't see the difference.
0: 아, 진짜 눈 없다. 도움이 안 돼. 다르잖아 완전. 네. 아니 진짜 이럴 때 있었거든요. 친구가 이 사진이 좋아 이 사진이 좋아라고 하는데 둘 다 똑같은데? 아니야 완전 달라 라고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게 폰에 가끔씩 그 포토 앨범에 들어가면 듀플리케이트 폴더가 있거든요.
1: Uh-huh.
0: 복사된 사진을 이렇게
1: 진짜 그 똑같은 사진이요.
0: 진짜 똑같이 사진이었어요. 완전 다른데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그래서 I can't make up my mind.
1: 깜짝 첫 번째. 네. I can't make up my mind.
0: 진짜.
1: 종이를 드셔가지고 지금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0: 원고에는 폰이라고
1: 죄송합니다.
0: 좋아요. 자,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은요. I'm torn between the two.
0: Oh.
1: 둘 사이에서 고민 중이야. When you say I'm torn between the two, it means you're having a hard time choosing between two options because both of them appeal to you.
0: Yes.
1: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쪽을 골라야 될지 이제 고민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여기서 torn은 원래 tear, 찢다의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between 뭐뭐 사이에서와 이게 함께 이렇게 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I'm torn between the red one and the blue one. 뭐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진짜 고민 중이야. 뭐 I'm torn between pizza and pasta. 피자랑 파스타 중에서 뭐 고민 중이야. 고민할 거 있나? 두 개 다 하면 되잖아요. Get both. Why not? Right? 뭐 I'm torn between staying home and going out. 집에 있을지 나갈지 고민 중이야. 그래서 I'm torn between A and B 이 형태로 기억하면 됩니다.
1: Exactly. And if both choices are already clear from the conversation, you don't even have to repeat them. You can simply say, I'm torn between the two. I'm torn between these two. 그래서 나 이 둘 중에서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면 이 torn이라고 하면 무조건 둘 다 좋아서 고민하는 이게 상황인가요?
1: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마음에 들어서 고민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0: 네.
1: 뭐 꼭 좋은 선택지일 필요는 없죠, 사실. 이 두 방향으로 마음이 이렇게 뭔가 끌려서 결정 내리기 힘들 때 쓸 수 있는데
0: okay.
1: 예를 들어 I'm torn between taking the job and staying where I am. 뭐 이런 좀 심각한 뭔가 중요한 결정. 아, 그 일을 지금 내가 할지 아니 그냥 여기 남을지 고민 중이야. 이럴 때도 써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I can't decide라고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1: 맞습니다. 지금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I'm 네. torn between 지금 세 번째 듣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거, 외우셨네요.
0: 두님이 은근히
1: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0: 근데 이 말이 뭐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1: I'm torn between 네. All Star English and Morning 이거인 거죠 지금 예문.
0: 이 닥터 수님이 I'm torn between 그쵸 이 예문으로 I'm torn between All Star and Morning이라고 하는데 이 고민 하 고민 고민이 됩니까? 또 고함질만 안 됐는데 고민이 되죠. 고민도 될 수 있죠. 근데 닥터 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걸 꼭 고민해야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1: 예전에 이렇게 댓글 달았다가 매번 혼났다고 하셨네요. 그냥 그때 진정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부장님이 잘 생각하면 모닝일트라고 하는데 닥터 수님 혹시 그렇습니까? 아 혹시 그러냐고요? 아, 네. 아. 이게 무슨 피부가 지금 빨개져요 지금. 좀 불 좀 정적해 주세요. 나 이게 좀 화나는 거 너무 티 나는데.
1: 진짜 빨개졌어요.
0: 자, I'm torn between A and B. 자, 이 대화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 Inzu, have you decided what you're doing this weekend?
0: Not yet. I'm torn between staying home and going to the gym.
1: Go to the gym. You said you wanted to get in shape.
0: 알아. But my couch really needs me.
1: Your couch needs you?
0: 민주, 몰라서 그러는데 we've been through a lot together.
1: 민수,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gym?
0: 아, 그때 있잖아. The signing up count? 두 번 갔어요.
1: 올해 총가요?
0: 두 번 갔어요. 두 번 갔어요. 첫 번째는 그때 사인업 할 때 갔고 두 번째는 신발 찾으러 갔어요. 여러분 저만 아니잖아요. 저만 아니잖아요. 네. 자, 잘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입니다. Let me sleep on it.
0: 이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1: Yeah, 하룻밤 생각해 볼게. When you say let me sleep on it, it means you don't want to make decisions right away. You want some time to think about it first.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생각해 본 뒤에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sleep on something은 직역하면 뭐뭐에 대해서 뭔가 자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잠을 자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let me sleep on it and get back to you tomorrow. 뭐 하룻밤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Can I sleep on it? 그럼 보통 다음 날 뭐 답장을 주겠다라고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I need to sleep on it.

0: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꼭 정말로 하룻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are not ready to decide right now. 당장 결정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물건 뭐 살지 고민할 때, 제안받았을 때,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정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바로 답을 원하는 상황에서도 let me sleep on it 뭐 이라고 하면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And if you want to sound a little more polite, you can add let me sleep on it and I'll let you know tomorrow. 그러니까 언제 알려줄지를 함께 좀 얘기를 해주면 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네. 훨씬 편할 것 같아요.
0: Or 오히려 뭐지 그 답장을 이제 원하는 분한테 뭐 좀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Sleep on it and let me know later.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let me sleep on it 이 한마디를 잘 기억해 놓으면 그죠 이게 충분히 그냥 conversation에서 충분히 시간을 달라 or 시간을 줄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So next time you're not ready to make a decision right away, instead of just saying I don't know, try saying let me sleep on it.
0: 두둥님은 겨울잠 자고 2주 뒤에 답드리죠 라고 하는데 두둥님 곰입니까? Are you a bear? 자 그러면 let me sleep on it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Minsu, so are you gonna get it?
0: 아, 진짜 어렵다. I don't know. Let me sleep on it.
1: Minsu, you'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an hour.
0: 하, 아는데, I don't want to make a tough decision I'll regret later, okay? 나중에 후회할 결정 하고 싶지 않아.
1: How much is it?
0: $2.
1: $2? Just buy it.
0: 하, that's how they get you, okay?
1: Who's they?
0: The snack industry. 이거 진짜 고민하고 사야 돼 이거 그 초콜릿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1: 짜증내요 짜증 없는데 대본에 초콜릿
0: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편의점 들어가면 어디에서 제일 이렇게 고민을 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편의점 갈 때마다 사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근데 진짜 이렇게 고민하는 그 섹션이 있잖아요. 네, 우리 부장님은 라면 코너이대요.
1: 네.
0: 근데 저는 라면 아니에요. 라면은 늘 먹는 라면만 먹는 거니까 딱 내가 사는 걸 알거든요. 저는 딱
1: 초콜릿?
0: 바로 뒤에 저 보통 편의점 라면 파는 바로 뒤편에 과자. 과자 섹션. 네. 짭짤한 거 사야 되는지 달콤한 거 사야 되는지 초콜릿 사야 되는지 바닐라 사야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1: 네.
0: 괜히 물어봤습니다.
1: 죄송해요.
0: 우리 카페 TV님 맥주 코너요. 맥주 코너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그 편의점 알바는 사장님 좀 의심합니다. 이 사람 무조건 카드 받아야 되겠다라고. 네, 하거든요.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배웠던 표현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 can't make up my mind.
1: 결정을 못 하겠어.
0: I'm torn between the two.
1: 둘 사이에서 고민 중이야.
0: Let me sleep on it.
1: 좀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할게.
0: 네, 너무너무 잘 배웠습니다, 쌤. 근데 마지막 이 문자 읽고 갈게요. 우리 신비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민수님 오늘 김광진 가수님 닮으셨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잠깐만요. 자, 저 김광진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부장님 이거 칭찬입니까? 이거 극입니까? 아 칭찬이래요 칭찬. 이거 신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좀 살짝 그렇게 닮았죠? 네. 이쪽이요? 이쪽이요. 네 알려주세요. 자 민지쌤 we'll let you go now. 다음주 또 봬요.
1: Thank you.
0: Alrigh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너드 커넥션이 부릅니다. 아니에요. 역시 우리 좀 빠르네. 네 역시 우리 아주 relevant하게 time sensitive하게 우리 부장님이 노래 바꿨습니다. 김광진의 노래입니다. 편지.

0: 뾰로롱.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선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1: 네.
0: 우리 그 민수 씨가요 방금 이제 책을 고르셨는데 우리 둥피님께서 죄송한데요 책을 그다지 안 읽을 듯한 이미지라서
1: 읽는 책 아니었어요. 가족 앨범입니다. 네. It's a family album. 무슨 말입니까?
0: 독서가 아니었고요.
1: 네.
0: 네, 가족 앨범을 보려고.
1: 그렇죠. 저 어느 가족 앨범 볼까 지금 고민 중이었는데.
0: 혹시 긁히셨나요?
1: 아니요.
0: 그렇죠. 그렇죠. 우리 민수 씨는 긁히지 않아요.
1: 왜 과음질을 지내요?
0: 네, 우리 닥터수님 냄비 받침 아닌 거 아니에요?
1: 어떻게 하세요? 저 뒤에 라면 끓이고 있거든요.
0: 와우. 앨범이었어요. 앨범. 네. 오늘따라 화가 많은 민수 씨.
1: 절대 아닙니다.
0: 네,
1: 오해입니다. 오해가 영어로 misunderstanding이죠.

0: Understanding.
1: 우리 부자분들 이제 가족 아닙니까 이제?
0: 그렇죠.
1: 이 오해했으면 안 되죠.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절대로 화나지 않아요.
0: 우리 미수 씨 화낸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냥 강하게 얘기한 것 뿐이지. 자 이제 순위를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1등 기억하시나요?
1: 어제요? 네. 저 아니었어요?
0: 아니에요.
1: 아니었어요?
0: 그 저번 주 금요일이었잖아요.
1: 아 네네네. 맞아 맞아.
0: 어제 월요일.
1: 어제 누구였더라? 아 누구였더라?
0: 힌트 드릴까요?
1: 네.
0: 엘.
1: 엘. 아
0: 아직 여기 계시거든요.
1: 엘리아님. 엘리아나님.
0: 엘리아나님.
1: 엘리아. 아 이건 다른 건데.
0: 네. 엘리아나님이 어제 1등 하셨는데 네. 오늘은요 낙지연이님이 좋아요도 1등 순위도 1등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나님 카.
1: 네.
0: 네. 아쉽게도
1: 이번 주 아무도 없겠네 그러면.
0: 이번 주는 없어요.
1: 네.
0: 네 이번 주는 없고. 근데 저희가 어제 얘기하다 말았던 게 저번 주 금요일은 민수 씨가 1등하셨잖아요.
1: 네.
0: 이걸 카운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낙지연이님이 2등하셨거든요.
1: 네.
0: 만약에 우리 그 부스타 분들께서 아 아니다 민수 씨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낙지연이님이 1등 한 걸로 카운트를 할지 말지 투표를 하려고 했어요.
1: 네.
0: 민수 씨는 반대했잖아요.
1: 반대했죠.
0: 네.
1: 왜냐면 저 제가 1 달고 바로 다음에 누가 1 달았으면 봐줄 건데
0: 네네.
1: 일단 그날 제 기억으로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0: 아,
1: 네.
0: 그 조금 힘들겠네요.
1: I pressed one, 네. type one, 네네. hit enter, and I pressed the like button. 일단 1등 찍고 네. 좋아요 먼저 누르는 게 저였어요.
0: 아 그러면은 좀 아쉽네요.
1: 그러시면 안 됩니다.
0: 아 그런.
1: Don't do this.
0: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님이 2등하셨고요, 베네님이 3등.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황 작가님께서요, 저 내일 라이브 갑니다.
1: 오! 오!
0: 내일 한 200분 오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200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1: 200분이 들어오면 이거 네. fire hazard가 되거든요. 이 한국말로 fire hazard가 뭐예요?
0: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터질 것 같다?
1: 아니 그게 아니고
0: 모르겠어요.
1: 네.
0: 아 모르겠어요.
1: 네. 왜냐면 이 그 소방관들이
0: 네.
1: 딱 정하죠. 건물에 네. 방에 무조건 맥시멈 이 정도만 있을 수 있다.
0: 아 대피소.
1: 네. 아 아닌데.
0: 아니에요.
1: 일단 할 거 하세요. 제가 네. 찾아볼게요.
0: 찾아보시는 동안 우리 진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민수님.
1: 안녕하세요.
0: 이건 반응하시네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돼지 엄마님께서요. 날씨가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찾으셨나요?
1: 화재 위험이라고 합니다.
0: 아 화재 위험. 그만큼 200분이 안 오셔도요. 10분만 오셔도 내일은 뜨끈뜨끈할 겁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네. 이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도 50명은 넘어야 돼요.
0: 근데 많은 분들께서요. 내일 민수 씨 실물 영접하면 진짜 좀 많이 기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문자들도 좀 있었어요.
1: 여러분.
0: 네.
1: 기대하세요.
0: 내일 머리 내리실 건가요?
1: 내일 머리 하고 와야죠. I'm gonna get my hair done and everything. 네.
0: 피디님이 무표정이시. 저도 저런 무표정 처음 봤어요.
1: 부장이 네. 자기 호스트가 그렇게 준비하고 네. 온다는데
0: 얼마나 반응을 하기 싫으셨으면
1: 그렇게 웃기십니까?
0: 눈이 건조하셔서 좀 눈을 제대로 못 뜨신 걸
1: 아니 자기 호스트 그렇게 멋지게 나오려고 준비한다는데
0: 네네네
1: 네, 우리 부장님 웃으세요 지금.
0: 우리 둥피님이 민수 씨 완전 키가 크시다고
1: 완전
0: 192
1: 일단 그렇게 생기면 됐어요. 네
0: 아
1: 그렇게 생기면 됐어요.
0: 네. 우리 달지님 저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안 오실 건가요? 그럼 안 되죠. 네, 우리.
1: 근데 달지님 if you're sick,
0: 네네네.
1: 네, 혹시 몸이 이렇게 열이 많다 그러면 아프시면 일단 몸 먼저 챙겨야 되죠.
0: 그쵸,
1: We understand if you're sick, you can't come.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내일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네?
0: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 퀴즈가 있었는데. 행사 두 개가 겹쳤다면 어디 갈 건가요? 20년 지기 친구 결혼식 vs 아이의 첫 가족 운동회 참석하기였는데 우리 두둥님께서요 저한테 실로폰 치는 법 과외 받으실래요? 굉장히 이제 그 연관이 없는 저한테 실로폰 치는 법 과외 받으실래요? 혹시 얼마나 우리 둥피님께서 그동안 참으셨으면
1: 아니
0: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 Listeners, 두둥님 네. 보세요 Look how many keys are on this xylophone 진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1, 22,
0: 23, 24, 25, 26, 27, 28, 29, 30 정도 있을 겁니다.
1: 그럼 지금을 기회로 네.
0: 제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시죠. 네. 한번 보여주시죠.

0: 여러분, 네. 음악 내려주세요. 음악 내려주세요. 잘 듣게.
1: 자, 3, 2, 1.
0: 오, 필요 없습니다.
2: 오, 이 정도면.
0: Because I get too excited when somebody gets something correct. 그래서.
2: 네. 우리 달지님께서 오. 거의 그 초등학교 그 자녀들이 하는 그 장기자랑 반응하는 그 학부모 느낌으로 다들 지금 달지님께서 빨리도 칠 수 있나요?
0: 아 진짜 이거
2: 지금 장기자랑 쇼가는 빨리
1: 네
2: 오 이야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들어와 한 마리 전에 죄송합니다.
2: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네. 그 달지님 오 한 번 더 들어왔어요. 네. 뭐 이 정도면 증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당첨자가 있습니다. 누구? 네. 까매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세요? 치는 걸 날리셨네요. 네. 네네. 자, 이 정도로 문자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유성해.
1: 네.
0: 스틱 두 개로도 칠 수 있어요.
2: 이거까지 보고
0: 하죠. I have two sticks for the xylophone. 두 개로도 칠 수 있습니다.
2: 우리 까베님도 오 역시 칭찬은요 우리 민수 씨를 춤추게 합니다. 네. 혹시 발로도 할 수 있나요?
0: 일단 하세요.
2: 알겠습니다.
0: 준비할게요. 네.
2: 자 오늘의 Zizzo.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미국에는요.
0: 네.
2: 목욕탕에 가면
0: 네.
2: 때미는 문화가 있나요?
0: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네. There's no such thing as a 목욕탕.
2: 목욕탕.
0: When it comes to like 네. American culture, there are like Korean 목욕�angs in America.
2: 네.
0: There are like Russian saunas in America.
2: In America.
0: But there's no like American sauna.
2: 완전 이제 그 미국만의 그런 본토 사우나 이런 건 없다.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요. 한국인들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목욕탕 가면.
0: 네.
2: 때미는 문화잖아요.
0: 네.
2: It's scrubbing off dead skin. 이제 때죠 때.
0: 때. 때. 때. 때.
2: 때. 너무 칭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또 무표정으로. 이어서 할게요.
0: 네.
2: Actually good for your skin입니다. 때미는 게 실제로 피부에 좋을까요? 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민수 씨는 때 혹시 좀 자주 미시는 편인가요?
0: 아니요.
2: 아니에요? 혹시 당해봤어요?
0: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 Never
0: once.
2: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마음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0: 네.
2: 저희 아버지랑 목욕탕 갔는데요.
0: 네.
2: 그 옛날 지금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밀어 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거든요. 그때 한 좀 많이 울면서 그 때 그 밀림을 당했었어요. 그때 들었던 말이 때 밀면은 피부에 좋다. 개운하다인데
0: 네.
2: 이게 정답을 알고 보니까요. From a purely medical standpoint, Koreans have been misinformed for decades. Scrubbing off dead skin actually destroys your protective barrier and accelerates skin aging. 이라고 합니다. 때미는 이 문화 자체가 그동안 잘못 알아온 myth라고 합니다. 실제로
0: 네.
2: 좋지 않다고 해요.
0: Okay.
2: So there are two critical dermatological
0: 네.
2: facts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때 타올로 문지를 때 이제 국수 가락처럼 밀려 나오는 이 때가 있잖아요. 90%는요, 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0: 네.
2: It is the painful result of vital skin barrier cells being torn apart and clumping together with towel fibers under extreme friction. 그래서 이 the baby smooth shiny skin after scrubbing isn't clean. It is a raw injured skin surface stripped completely naked.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때를 밀고 나면 개운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이 특유 시원함이요. 이게 위생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신경 자극에 의한 일시적 착각이라고 합니다. So without its protective shield, skin loses moisture rapidly, leading to severe chronic dryness, itching, and Eczema.
0: 네, eczema.
2: Eczema. 네. 네. 그래서 파괴된 각질을 복구하려다가 각질이 더 두껍고 지저분하게 생기는 악순환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요. 노화가 두 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0: I see.
2: 그 전에 그것도 했었잖아요. 그 우유.
0: 네.
2: 피부에다가 쓰면 좋은가?
0: 네.
2: 그것도 아닌 걸로 판명이 됐잖아요.
0: 맞습니다. 네. So scrubbing off dead skin, actually good for your skin. Scientifically, no. Mm-hmm. But we have people chiming in. 아, 각질은 어느 정도 필요하죠.
2: 그쵸,
0: 우리 카베 TV님이 말합니다.
2: 네. 네.
0: 그리고 닥터 수님이 유사품 기지도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2: 유사품 기지도 있습니다.
0: 네.
2: 우리 근데 두둥님께서요. 혹시 저희 듣고 계신가요?
0: 있습니다.
2: 내일 현장에서 딩동댕 쇼 가능?
0: 기대하세요.
2: 그 밸런스 퀴즈에서는 그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실로폰 치는 법 과외 받으실래요? 지즈조에서는 내일 현장에서 딩동댕 쇼 가능. 가능하신가요?
0: 기대하세요.
2: 오케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4: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3: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4: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3: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4: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3: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4: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3: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The time is now 8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자기야 자기야 이거 영화 너무 기대된다 어떡해 어떡해
3: Oh, honey, I'm so excited as well. This is my favorite movie series. You know.
2: 아, 맞다. 자기, 이 영화 시리즈 진짜 좋아하잖아. 어떡해, 어떡해.
3: Oh, honey, you know I can't wait to watch this movie.
2: 워워워, 자기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 광고만 끝나면 이제 영화 시작하니까 우리 자기 조금만 더 기다려요.
3: Oh, I really love the main character, you know. She's the greatest actress, I think. Oh, her acting is... Oh, just wow.
2: 액트리스면 여배우 말하는 거잖아. 자기야, 자기야. 아니, 자기는 그 배우 보려고 이 영화 그렇게 보자고 한 거가. 아, 자기야.
3: Honey, I'm just talking about her acting. When I first watched her movie,

0: Wow. You know, my jaw literally dropped.
1: 아니, 자기야, 진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고? 뭐, 첫눈에 반했다 이거가? 아, 진짜, 자기야, 지금 이 영화 안 보고 싶어지고 있거든. 그거 아나?
0: Oh, honey, don't you know? She is just my ideal type of person.
1: 아니, 자기야. 뭐, ideal type? 나 지금 간다. 간다. 잡지 마라. 잡지 마라.
2: Excuse me. I'm sorry, but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Oh, it's so noisy.
1: 봐봐봐, 자기야. 이 아주머니도 아시잖아. 내가 기분이 다운됐다고 하시잖아. Yes, I'm down.
2: The movie has already started. Shh, please keep it down.
1: 역시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알아주는 거네. Thank you. 근데 자기야, 나는 화가 나서 진짜 이 영화 못 보겠다. 자기는 보든지 말든지. 안녕.
3: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4: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3: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4: Keep down은 커지지 않도록 하다 또는 낮추다의 의미인데요. It을 넣어 keep it down으로 쓰면 목소리를 낮춰달라, 즉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나 편한 사이는 be quiet. 공공장소나 예의 바르게 말할 때는 lower your voice please 라고 하면 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4: Could you keep it down please?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